0: 5월 26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다비치 괜찮아 사랑이야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주로 뭐 잘 다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희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아무거나 먹지 마. 아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희 엄마는 야, 아무거나 먹지 마라. 누가 뭐 주면 먹지 마라. 좀 그런 얘기를 종종 저는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렇게 누가 뭐 준다고 먹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아마 이 말이 가장 클래식한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네, 이거는 뭔가 약간 부모님의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요. 네, 이건 하지 않아요. 네, 이건 하지 않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아침마다 마음에 새기면 좋은 말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먹지 마. 아, 왜냐면 탈라잖아. 네, 탈라니까요. 네,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요.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런 생각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제작진들. 네, 사이좋게 지내요. 네, 귀 기울일게요. 당신들이 하는 여러 의견들. 네, 네,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주시고요. 안 되면 차단해 서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집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원 헤어.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원 헤어.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원 헤어.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김경준님이 퇴근길에 핸드폰을 주워서 지구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좋은 일 했으니까 복권 한 장 사보려고요. 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복 기브 앤 테이크. 아니 뭐 물론 막연하게 어떤 행운이나 이런 걸 바라는 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면이 안 서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좋은 일 했다면 어? 약간 신이 계시다면 복 하나 던져주세요. 로또 1등이요? 뭔가 이런 거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픽실롯 Cry Me Out.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라디오를 켜고 책상에 앉습니다. 20대 후반,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라디오가 유일한 공부 메이트거든요. 종종 아침봉에서 들려오는 취업 성공 사연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지만 제가 꿈꾸던 20대 후반의 저와는 너무 다른 현실에 요즘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정말 기대했던 회사 면접에서 떨어져 발도 마음도 무겁게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요. 우리 딸 왔어? 아빠의 다정한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방으로 쏙 들어가야 했죠. 그냥 뭐라도 한마디 하면 툭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눈치를 채신 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으셨고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방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에 깨서 멍하니 있다가 불을 켜고 책상 위를 봤는데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는데 안 봐도 알았죠. 아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꽈배기를 사오셨구나 하고요. 에휴, 아빠는 능력도 없는 딸 뭐가 예쁘다고 또 꽈배기를 사왔냐. 뭐야, 다 식었네. 아빠 나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고 갔나 봐. 순간 허기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 기운 없이 꽈배기 봉투를 들어 올렸는데요. 봉투 뒷면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아빠의 투박한 편지였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맛있는 고기 사주고 싶은데 꽈배기밖에 못 사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설탕 아주 많이 뿌려달라고 했어. 이 설탕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보석 같은 우리 딸. 기죽지 마.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올 거야. 진짜 뭐야. 아빠는 왜 딸내미 울리고 그래? 그리고 크게 꽈배기를 한 입 베어물었더니 설탕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20대가 되면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아빠의 짐을 멋지게 나눠드는 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서 참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지 뭐예요. 그래도요, 저 다시 힘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보려고요. 아빠의 당당한 딸이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공부메이트로서 잘 부탁해요, 봉디. 오늘 사연의 제목, 설탕보다 더 달콤한 사랑.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한희정의 내일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예은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아침봉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은님을 비롯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곧 1부 끝곡은요. YB의 흰수염고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G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G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G.O.D. 우프나루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정수희님께서 매일 첫째 등원할 때 듣다가 이제 봉디 금단 현상이 생겨서 등원하고도 고릴라 어플로도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하받고 싶은 일이 생겨서 문자 보내요. 어제 우리 둘째 성별이 나왔거든요. 첫째가 아들이라 딸을 원했는데 공주님이래요. 꺄악! 너무 좋겠다. 저 이 기분 뭔지 알아요. 저는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둘째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별을 얘기할 그럴 개월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뭔가 그 아들인 것 같은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초음파에서. 그래서 아 저의 배우자랑 아들인 것 같다. 우리 화이팅 하자 그랬는데 그 다다음 주인가 2주 있다가 성별을 듣는데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똑같이 이랬어요. 정말 꺄악 하고. 네, 첫째가 아들이면은 따님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고 좀 다르긴 달라요. 수희님 축하드려요. 5874님께서 아침에 일기 쓰는 게 뇌에 좋다고 해서 시작해봤는데요. 내용이 아 졸리다, 하루만 더 놀고 싶다, 출근 안 하고 부자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뇌에 도움되는 거 맞겠죠? 네, 뭐 우선 된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5874님의 그 일기 중에 이 부분 특히 주목하고 싶네요. 출근 안 하고 부자 되고 싶다. 저도요. 그냥 부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자야 막. 막 봤는데 막 금괴가 있고. 안 되겠죠. 네. 9757님. 연휴에 여자친구랑 강원도로 여행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가방 하나 챙겨갔는데 여자친구는 무슨 캐리어를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로션을 깜빡하고 안 챙겨왔다면서 제 거 빌려 쓰고 신발 아프다고 해서 슬리퍼도 하나 샀습니다. 가방에는 도대체 뭘 챙겨온 걸까요? 그래도 그런 모습도 귀엽기만 해요. 가방에 돌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가방에? 알고 봤더니 막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뭐 많이 챙겨왔을 거예요. 네, 아마 9757님이 눈치를 못 챘을 뿐 아마 9757님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참 뭐든 귀엽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연애하고서도 결혼하고서도 혹시라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크리스 앤 미셸, What You Do.

0: 크리셋 미셸, What You Do, 앤썸, 언제나 네 곁에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3849님이 4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한 돌잡이 우리 아들은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아침 어린이집 앞에서 서럽게 울었는데요. 오늘 아침엔 글쎄 새로 들어온 여자친구를 보고 깔깔 웃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 있죠.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3849님 저도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들. 네. 어릴 때는 그래도 집에 오잖아요. 네.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의 뒤통수를 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엄마 뒤통수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저도 저희 엄마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저희 엄마도 저를 진짜 신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저희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스피커폰으로 블루투스로 통화할 때 있잖아요. 막 뭐 어떤 얘기를 해요. 비밀처럼. 근데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알면 되게 깜짝 놀라요. 야, 네가 옆에 왜 있냐? 너 왜 인기척도 없이 옆에 있냐?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해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지금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 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데미안 라이스 캐논볼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쑥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0: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2: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멍젤?
2: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3: 잘 만들었다. 멍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1: 짝꿍이랑 자꾸 파리 스치는데, 뭐야? 일부러 이러는 건가? 혹시 나 좋아해서?
0: 저기 태규야, 미안한데 마음은 진짜 고마운데 우린 학생이니까 연애보다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아니, 나는 오른손으로 필기하고 너는 왼손으로 쓰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2: 봉태규, 누가 수업시간에 노래를 불러?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0: 한 시간 내내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야 했던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이적 김진표가 속한 그룹 패닉의 노래죠. 그런 눈으로 욕하지만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이 노래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기능성 베개를 드립니다.

0: 패닉 왼손잡이 듣고 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왼손잡이라고 하죠. 정답은 왼손잡이입니다. 기능성 100개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패닉은 올해 4월에 20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했죠. 네. 그 옛날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속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왼손잡이는 천재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리고 뭐 고집이 세다 등등. 요즘에는 이거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왼손잡이 하면은 어르신들이 교정을 많이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뭐 밥을 먹어야 된다부터 해서. 근데 사실은 왼손잡이 유리한 게 진짜 많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농구 선수도 왼손 슈터는 타이밍 잡기가 더 힘들다고 하고, 축구에서도 뭐 왼발 슈터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이강인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있고요. 야구에서도 류현진, 자완투수의 공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완의 파이어볼로, 그러니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다면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온다, 뭐 그런 얘기? 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커트 코베인도 왼손잡이예요. 지미 핸드릭스도 왼손잡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네. 저희 배우자도 왼손잡이예요. 네. 저는 광고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할인.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모든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봉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배인광님이, 아내가 제 지갑을 열길래 왜 남의 지갑을 열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남인데 왜 같이 살아요?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진짜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남인데? 근데 아이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정말 잘 얘기해 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끔 너무 구구절절해질 때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더 허무할 때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할 때, 네, 그럴 때가 있죠. 3072님이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길래 왜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냐고 물으니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듣곤 아빠가 힘세서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우리 가족 다 지킬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아빠는 힘없어서 맨날 소파에 누워있잖아. 아, 약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사연이 유치봉짝에 왔어요. 네. 아, 아버님도 한때는 한임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 소파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 곳만 꺼져 있잖아요. 색이 변색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왜 아버지들은 꼭 거기서 잠이 들까요? 점심에도 잠이 들고 낮에도 잠이 들고 좀 씻고 주무시면 좋을 텐데, 그죠? 이희정님, 우리 집 양이 털을 대충 가위로 잘라주고 있는데 딸이 왜 자르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아서 더울 것 같아서, 더울 것 같아서 라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제 긴 머리를 쓱 보더니 엄마도 긴 머리 때문에 덥지? 내가 잘라줄까? 묻네요. 싸웠나요? 따님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따님과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싸운 건 아니지만 이 노래를 선곡했어요. 015B 단발머리.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글에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강정님님께서 6살 조카가 집에 놀러 왔는데 형아가 김치를 밥에 얹어 척척 먹는 게 부러웠던지 6살 조카가 이모 나도 형처럼 김치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워서 못 먹는다고 했죠. 근데도 기어코 먹더니 물을 연거푸 마시는 겁니다. 맵다고 했잖아 걱정했더니 이모 아니야 매워서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고 목이 말라 라고 하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김치랑 밥에 김치만 얹어서 먹으면 목이 메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네, 김장김치 할 때 목이 메어서 물을 꽤 드시곤 하니까요. 네, 정말 뭐 매워서 물을 마셨다라기보다는 6살 조카가 목이 메어서 네, 목이 마르고 메어서 먹은 걸 수도 있고요. 장희진님께서 남편이 충치 치료를 받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2시간 동안 뭐 씹으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죽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가만히 누워서 여보 나 물 좀 여보 나 과일 좀 주라 하는데 누가 보면 큰 수술하고는 환자가 따로 없네요. 여보 움직여. 이건 앞서 저희가 사연을 소개했던 그 힘없는 아빠와 동일선상에 있는 네. 그런 남편의 모습이다. 그냥 이거는 뭔가 엄살 깨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결혼을 하고 어떤 일정 수준이 지나면 사실 그런 힘들 다 소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히어로들이. 네, 그러다가 외출을 할 때 단독으로 외출할 때만 그 어떤 히어로의 힘이 다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목격담이에요. 네, 같은 분 아니죠? 구지원님이 5살 막내를 혼자 재우는데요. 자꾸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힘들어 하고 물었더니 막내가 아빠가 힘들어 왜? 라네요. 제가 평소에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힘들어? 이렇게 노래 들을게요. 린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아 자기야 여보야 사랑 안해요. 네 아우 습관이 나왔네요. 네 노래 들을게요. 린 자기야 여보야 사랑 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 생활 정보.
1: 하루에 영양제 100알을 먹고 아들의 혈청까지 수혈받아 화제가 된 미국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올해 48살의 브라이언 존슨이 수년간의 실험 끝에 얻은 건강 습관 41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매일 8시간 수면, 밤 12시 전에 취침, 책 읽기나 목욕 같은 수면 전 루틴 만들기, 정기적으로 친구 만나기, 식사 후 가볍게 걷기,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그를 유명하게 만든 극단적 실험들은 대부분 빠졌는데요. 매년 30억 원을 들인 영로와 프로젝트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리한 비법보다 오래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결국 건강에

0: 해답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요.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오혜진님이 아파트 단지에 큰 벌레가 많아요. 7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입구 앞에도 큰 벌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어차피 비밀번호 몰라서 못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웃었네요. 지문인식하던데 벌레들 탁 달라붙어서. 아, 몰랐구나 혜진님. 바로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쏙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으로. 네, 그래서 저희 바꿨잖아요 열쇠로. 김미희님이 복권 당첨 횟수가 많은 가게를 지나가는데 형부가 처제 내가 복권 사줄까 하고 묻는데 옆에서 우리 집 막둥이가 네 사주세요, 우리 집은 식구 많으니까 두 장 사주세요 하더라고요. 형부가 이 다음에 커서 살림 잘하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딸 벌써부터 뽑기며 복권이며 너무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네, 뭐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뽑기, 복권 이런 거, 뭔가 사행성? 오락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뭐 있으면은 바로 한다고 그래요. 바로.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꽝이 나와도 아 즐거웠으니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내가 쓰는데. 네. 오일사오님, 아직 버터떡 못 먹어본 아내를 위해 용기 내서 버터떡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렵지 않더만요. 냉동실에 떡 있겠다, 냉장실에 버터 있겠다, 두 개 합쳐놓으면 끝 아닌가요? 아내한테 장난쳤다가 유치하다고 난리네요. 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삭하게 구우면 버터떡 아니에요? 그래도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그 뭐지? 단 거 뿌려주면 되잖아요. 네, 하얀색 단 거. 팥빙수 먹을 때 우리가 뿌리는 연유. 네, 연유 뿌리면 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버터를 녹인 다음에 구우면 되겠구나, 떡을. 그럼 뭐 버터떡이겠죠? 네. 4829님. 아빠의 사연이네요. 며칠 전 5살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불났어. 반지가 없어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많이 화났으니까 올 때 아이스크림이랑 빵이랑 사가지고 와줘. 라네요. 오, 4829님의 그 배우자가 화가 나면 아이스크림이랑 빵을 먹어야 되는군요. 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5살 아들이 먹고 싶어서 4829님이 어휴 귀여운 녀석 하면서 사다 줬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진짜 배우자가 완전 화가 날 때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 거야. 두 개 동시에 와구와구. 그래야지 화가 풀리는 거야. 이거 진짜 4829님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걸 목격한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한 거지. 119에 전화하듯이. 네.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6987님께서 7살 딸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엄마를 닮았나? 했더니 7살 딸이 엄마 닮아서 예쁘지? 하고 따라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뻐서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요. 딸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 저희 집에서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차라리 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라가 난 것 같아. 저희 딸은 울었거든요. 엄청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저희 어머니가 좀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 닮으면 좋지. 어? 아빠도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 할머니한테 준이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저희 엄마를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야 돼. 으 하고 더 크게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저희 2패. 저희 집안 2패. 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색하는 게. 네. 4202님께서 5살 아이 첫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요. 동물 그림이 많더라고요. 강아지, 물고기. 잘만 말하다가 선생님이 새를 가리키는데 새는 새인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럼요. 네.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임원하면 잘할 것 같아. 뭔가 되게 철저, 아니, 그거 지켜야 돼. 줄 지켜야 돼. 아니, 청소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반장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원칙과 뭔가 이렇게 반드시 뭔가 이렇게 딱 지켜야 될걸잘 지키는 그런 친구일 것 같은데요. 노래 들을게요. 장필순,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만나볼까요? 박미애 님께서 여름이 다가오는데 살이 너무 쪄서 식단 다이어트 중입니다. 하루에 딱 세 가지 음식만 먹어요. 삶은 달걀, 닭가슴살 같이 단백질 위주로 먹는데요. 배고파요. 그 와중에 살 빠지는 게 보여서 다른 걸 먹지 못하겠네요. 인성만 나빠지는 중입니다. 이거 인성 많이 나빠지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이거는 인성이 너무 나빠져요. 중간에 약간 뭐 김치 정도는 섞어도 돼요. 네, 김치 정도는 섞어도 되고요. 꼭 야채를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질리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인성이 많이 나빠져요. 네, 3314님께서 와이프 퇴근 전에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어서 꽃다발을 사다가 식탁에 올려놓고 저는 야간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꽃보다 빨래 널어놓은 게 더 감동이래요. 결혼 6년 차면 이렇게 감흥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건 감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내분이 살림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 꽃 사줬는데 섭섭해 하면 안 돼. 아 진짜? 그럼 내가 앞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살림할 때 같이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그 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런 서프라이즈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땐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삐지지 말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케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케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묵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레미시핸드 테이크 어 메시지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너는 허구한 날 신세 타령만 하는구나. 너는 허구한 날 신세 타령만 하는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허구허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날이나 세월이 매우 오래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는 허구한이 바른 표현입니다. 기본형인 허구하다는 허구한의 형태로 주로 쓰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음이 비슷한 허구헌으로 잘못 접근하지요. 한편 허구한과 비슷하게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하고 마는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시간의 경과를 강조할 때는 허구한, 수량의 많음을 강조할 때는 하고 마는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아디, 요즘 홍보 아디, 요즘 인쇄 아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 19세기 미국 첫째 매그는 가난하지만 다정한 성품의 존을 만나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둘째 존은 언니가 오랜 배우의 꿈 대신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게 속상하게

그러나 첫째 매그는 흔들리지 않고 조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그걸 존과 함께 하고 싶어. 내 꿈이 너의 꿈과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조의 자유가 진짜라면 가정을 선택한 매그의 자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레타 거윅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자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삶도 덜 대단한 삶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 그 어떤 선택 앞에서도 정답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 리틀 위민 듣고 왔습니다. 앗, 이 음악 그 잠시 후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할 때 나오는 음악 아닌가요? 네, 맞아요. 현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 음악이 흐른다고 하네요. 5월 26일 화요일이네요. 2020년에 개봉한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작은 아씨들.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엘리자 스캔런이 작은 아씨들을 연기했습니다. 내 자매의 삶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루이자 메이 올콧이 1868년에 쓴 작은 아씨들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와, 1800년대 쓰여진

0: 신작품이었군요, 이 작품이. 우리 미화님이 내가 원하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가만히 생각에 잠기게 되네요.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도 하고 싶은 걸 해, 딸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선미님은 오늘 이 시간 선택은 시네타운으로 결정했대요.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아이코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2부에는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꼬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 손가락 풀고 기다려주시고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케어 원해요?
11: 케어원 헤어.
1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1: 케어원 헤어.
1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1: 케어원 헤어.
1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2: 1등을 책임지는 1등
13: 하이엠솔루텍.
14: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유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병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별일 아닌 일로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말해? 아, 나 상처받았어. 하필 싸운 다음날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싸웠으니까 영화표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약속 장소인 영화관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뾰로통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상영관에 들어가 예매해둔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대면대면했습니다. 그날 제가 예매해둔 영화는 우리들. 영화의 주인공인 선희는 동생 윤희와 자주 싸우고 때리는 연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윤희는 연호와 매일 붙어 다니고 선희는 윤희의 상처난 얼굴을 보고 답답해하며 말하죠. 너 바보야? 너도 맞지만 말고 때려. 그러자 윤희가 말하죠. 그럼 언제 놀아? 연호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럼 우린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이 장면을 보는데 아 저도 모르게 슬며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에 감동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해했습니다. 둘 다 화해하고 윤희처럼 얼른 놀아야지 싶었나봐요. 그 후로도 우린 싸우고 나면 종종 영화 우리들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각자 서로의 삶을 살고 있네요. 귀엽게 웃던 그녀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10cm의 봄 투 러브 듣고 왔습니다. 영화 우리들 세계의 주인을 만든 윤가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우리들의 주인공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화해했다는 병우님의 추억 가득한 사연이네요. 맞아요. 이 장면 정말 명장면이었죠. 아, 근데 결국 헤어지셨구나. 현우님이요. 혼자 영화 보면 이런 감정을 나눌 수가 없으니 전 언제나 또 같이 누군가와 영화를 보려나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셨고요. 영주님이 영화 우리들 저도 초등학생 딸아이랑 봤었어요. 시네타운에서 우리들 각본집도 문화선물로 신청해서 받았더랬지요 하셨어요. 혼자일 땐 외롭고 또 누가 있으면 싸우고 참 그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티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억에 젖어서 다시 만나고 싶으실 수 있지만 네,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벽을 넘어서 결혼까지 갔다가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네, 그냥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맞았겠죠. 근데 안 맞아도 쭉 이어질 때가 있고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헤어지면 그러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고 결혼해서 또 잘 사는 분들도 있겠죠. 뭐 사바사. 네. 아 지우님이요. 아 우리 영화 열긴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지우님은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10년 가까이 경력 단절이 되다가 심지어 시골로 이사와서 일자리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근데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지원받고 전라남도를 알리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대요. 와! 이제 시작이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요. 오랜만에 분주함과 책임감에 너무 행복하대요. 내일은 10여 년 만에 혼자 완도로 2박 3일간의 간담회에 갑니다. 크하! 아, 되게 신나 보이신다. 이쪽 관련 일을 하셨다가 이번에 되신 건가 봐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의 삶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저도 주말쯤에 지방 공연 가는데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하루만 혼자 있고 싶어서. 네. 아, 그리고 하루만 늦잠도 자고 싶고 그래가지고. 영화 더 빅 이어에 나오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신청해요. 아싸 엄마들 화팅 하셨습니다. 진짜 신나 보인다. 네 조심히 잘 갔다 오시고요. 이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8794님이 새싹이 첫 문자 보냅니다. 애들 키운다고 영화 한번 못 보다 10년 만에 남편 손잡고 마이클 보고 왔어요. 아직까지 여운이 남네요. 힐더월드가 안 나와서 아쉽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제발 들려주세요 하셔서 네 들려드려야죠. 마이클 잭슨의 힐더월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꼬꼼으로 돌아올게요.
1: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우리 돼지

0: 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현재 제주와 일부 전남, 경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에 전남 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전라권과 충북, 내일 밤까지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150, 전남 남해안에 최고 120, 이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죠. 와일드싱에서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의 러브이즈 듣고 왔습니다. 남숙님이 영화 속 그룹 이름이 트라잉글이에요. 크크크. 와, 짤로만 봤지 노래를 풀로 들어보긴 처음이네요. 다음 주 개봉 기대됩니다. 여름 노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주영님이 이 노래는 강동원님도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댓글이 기억나는 그 노래네요. 맞아요. 맞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주연의 영화 와일드싱 예매권,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예매권, 이종혁, 이윤지 주연의 연극 비기닝 초대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무비 꼬꼬무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영화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 영화를 저희가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 바뀔 거니까요. 귀 쫑긋하시고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빌 머레이, 시고니 위버가 출연한 1984년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입니다. 뉴욕의 괴짜 친구 4명이 유령 잡는 대행회사를 설립하고 청소기 모양의 기계로 유령들을 잡아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 이 작품을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세요? 뭐 예를 들면 같은 고스트니까 꼬마 유령 캐스퍼요, 뭐 이런 식으로 뭐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되는데, 소개된 모든 분에겐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나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그럼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즈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오시중원 D 하셨어요. 아, 한국 유령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8385님이 고스트버스터즈는 유령 잡으러 4명이 출동하니까 역시 4명이 다니는 닌자 거북이요. 와우, 정말 신박한 의식의 기름 너무 좋아요. 오하나님은 고스트하면 헬로 고스트죠. 재미와 감동까지 유유 볼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더 감동적인 영화라고. 아 맞아요. 요즘 쇼츠에 계속 올라오던데 이게 숨어있는 명작이라고. 1747님은 바로 떠오른 영화 사랑과 영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린 영화라고.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그럼 이번엔 영화 사랑과 영혼의 꼬리를 물어볼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랑과 영혼에서 언체인드 멜로디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사람과 영혼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연님은 영혼하면 엄마의 영혼이 나오는 3일의 휴가도 보고 싶네요. 5월에 엄마 기일이었는데 눈물 날 것 같다고. 우리 지수님은 사람과 영혼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인터스텔라. 죽음을 넘어도 결국 남는 건 물리학보다 질긴 그리움 같아서요. 맞아요. SF 영화인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영화죠. 우리 미영님은 패트릭 스웨이지의 사랑은 그 전에 더티 댄싱이 있었죠.

신청하셨고요. 보라님이 사랑과 영혼에서 우피골드버그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시스터 액트 OST 들으면서 들썩들썩 하고 싶대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 그럼 들어봐야죠. 이번엔 영화 시스터 액트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왜 연상하셨는지 그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아, 이런 영화 참 신나고 좋았는데 이런 영화 또 안 나오나 모르겠네. 약간 현대판이 아니라 요즘판 시스터 액트도 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스터 액트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지? 하모니도 생각이 나네요. 시스터 액트에서 I Follow Him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끝으로 영화 시스터 액트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는데요. 유영님이 수녀님 하니까 송혜교 배우 나왔던 공포영화 검은 수녀들 생각나네요. 후덜덜 하셨고요. 우리 수진님은 스크로브라기어 원래 수녀가 아니었던 우피 골드버그와 선생님이 아니었던 잭 블랙이 노래로 소통하는 데서 공통점을 찾았다고. 6214님은 영화 엑시트 생각나요. 어머, 제목이 시스터 액트랑 비슷해서요. 그러게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영화 엑시트에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요, 물고기도 새 어항으로 이사를 갈 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적응할 시간을 꼭 가진대요. 기존 물이랑 새 물을 조금씩 섞어주는 과정, 이름하여 물맛댐을 거치는 건데요. 며칠 동안 느긋하게 뒹굴거리다가 부랴부랴 현실 재접속했더니 버퍼링 걸리는 거? 삐빅! 완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현실 온도에 천천히 적응해보자고요. 조급함 대신 오늘도 우리 페이스대로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듣고 왔습니다. 어제까지가 대체 공휴일이어서 3일 동안 쭉 쉰 주주님들 많으시죠? 근데요,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고작 하루 더 쉬었는 건데 이게 휴식 패턴에 몸이 눈치 없이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바로 일상 모드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날씨까지 더 흐려요. 어? 아니 힘내야 되는데 날씨라도 좀 눈치껏 맑아주고 이러면은 아 오늘 햇살 좋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 라고 할 수 있는데 흐리니까 더 기분이 안 나. 그쵸? 자, 우리 주주님들은 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저는 그래도 어제 오후에 오랜만에 뭐 외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오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계속 이제 뭐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운동도 좀 해보고 러닝도 해봤어요. 요즘에 계속 2kg를 좀 페이스를 그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가 목표여가지고 거기서 2kg에서 더 이렇게 늘어나진 않고 조금씩 줄여보려고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푹 쉬고 야식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우리 주주님들은 또 어떤 시간 보내셨을지 궁금한데 우리 6305님은 주디 연휴 내내 광주 장모

손님 댁에서 농산일 돕고 올라왔습니다. 허리도 뻐근하고 손은 새까매졌지만 가족들과 같이 웃으며 일하니 마음은 든든했네요. 오늘 출근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뿌듯한 연휴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쉬기도 하시고 나름 좀 알찬 시간들 보내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황수연님도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허락받고 스피커 빵빵하게 라디오 틀고 이래요. 아, 신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연님 진짜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우리 수연님이 이렇게 신이 난다니까 저도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만 만족하신다면 기꺼이 제 성대 불사지르는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각종 현실 연애 고민들을 만나보는 환장연애의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FM。
1: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0: 안녕, 나 또 왔어. 아니, 요즘 내가 툭하면 깜빡깜빡하거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까먹었지? 싶을 때가 많은데 말이야. 아니,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직접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인데 어제 저녁에 미리 예약해둔 타임에 운동을 하러 갔거든? 터덜. 아, 진짜 휴일에 운동하기 너무 싫다. 아, 그래도 이제 여름인데 주현이 형 할 수 있어. 그래, 힘내자. 아자아자.
1: 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오늘도 호흡 놓치지 마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 네, 복부 힘 더 주시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더 당겨볼게요. 네, 좋습니다. 갈비뼈는 닫아주세요.
0: 아, 다리 왜 이렇게 후들거리냐.
1: 자, 내려가지 마시고 현영, 네, 현영 오기. 네, 내려가지 마시고 버텨볼게요. 네,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자, 호흡하실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죽는 줄 알았네. 아, 얼른 밥 먹으러 가야지.
1: 어, 회원님, 요즘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5시, 6시, 아니 어떻게 두 타임 연속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0: 아, 네? 제가요?
1: 저도 사실 오늘 휴일이라서 수업 나오기 솔직히 귀찮았거든요. 근데 회원님 보고 반성했잖아요. 멋있어요. 그럼 우리 잠시 후에 또 봬요.
0: 아, 예전에 6시 타임 예약해준 걸 까먹고 5시 타임을 또 예약해버린 거 있지. 그래서 별 수 없이 두 타임 연속으로 필라테스 수업 듣고 갓 태어난 고라니처럼 호달달 떨리는 다리로 집에 왔잖아. 아, 진짜 이 건망증 무슨 일이냐고.
2: 야, 요즘 진짜 한강에서 치맥 하기 딱 좋은 날씨라니까, 그치?
0: 야, 그래서 너 치킨은 시켰어?
2: 아, 당연하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다가 치즈볼 추가. 아, 양심적으로다가 음료는 제로로 시켰지. 조만간 올걸?
0: 아, 배고파. 야, 치킨 언제 오냐? 배고파 죽겠는데. 전화해서 빨리 확인해봐.
3: 바삭바삭 오늘도 맛있는 꼬꼬치킨입니다. 주문 확인은 1번, 배달 초에는 2번, 주문 취소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4: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사 주현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치킨이 40분째 도착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바로 지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리리리리리 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는 배달이 아니라 포장 방문 수령으로 주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씨, 박현돌, 너 빨리 달려! 얼른 치킨 갖고 오라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과 함께한 한낮의 기분 전환, 유쾌하고 따뜻했던 그 오후의 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파워 FM이 벌써 3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이 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정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1996년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 최하정의 파워타임으로 여러분과 정오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소고기 하면 하하임.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

0: 삼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0: 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외모는 세상 여리여리해도 토크는 찐 태토녀 조현영씨. 그리고 스스로 태토남이라고 칭하지만 팔랑팔랑 종이인간 같은 우리 정규민씨. 합이 기가 막힌 두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또 우리 최근에 3일간의 미니 연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어떻게 보내셨어요?
0: 현영씨는?
3: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오늘 딱 일어났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0: 다행이네.
3: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행인데 아 죽을 뻔했어요.
0: 진짜로?
3: 네, 연휴 때 혼자 서럽게
0: 그러니까 아플 때 또 혼자면은 서러운데
3: 네,
2: 진짜 서럽겠다.
3: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감기도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0: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아 안 그래도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 있으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또 원래 현영 씨가 약간 또 걸걸한 스타일이기도 하니까는
2: 저는
0: 잘
2: 몰랐네요.
0: 티가 안 나요.
2: 네.
0: 티가 잘 안 나가지고 네. 주변에서 잘 모르죠. 감기.
3: 아 근데 어제는 너무 심해서 제가 어제는 제 채널 컨텐츠 찍었는데 다들 이제 목소리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2: 아, 다행이다.
0: 네네. 그래도 좀 회복이 돼가지고.
3: 네.
0: 아니, 규민 씨는 어떻게 보냈어요?
2: 아 저는 뭐 너무 잘 쉬고 너무 잘 먹고
3: 드디어
2: 지금 한 3kg 정도 찌워 온 것 같아요. 하루
3: 그래요?
2: 1kg씩. 네.
3: 아니, 깁스도 좋아졌잖아요.
2: 아 맞아. 다리도 이제 너무 괜찮아져서 저 이제 어제부터 딱 마침 괜찮아져가지고 아주
3: 다행이다.
2: 그 바른 자세로 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 매주 규민 씨 볼 때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나아져 있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0: 처음에는 좀 폭력적인 비주얼의 다리였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지났을 때는 그래도
2: 맞아요.
0: 좀
3: 그냥 일반적인 깁스
0: 일반적인 깁스군 아프구나 이 정도였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다리로 보행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나는 거를 제 다리를 맞아요.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확실히 또 증량을 조금 하셔서 그런지
2: 네.
0: 조금 더 뽀둥뽀둥해지신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3: 너무 귀여워졌어요.
0: 귀여워졌어요.
2: 아, 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3: 아 진짜 귀여운
0: 좋은 거죠.
2: 거울 볼 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0: 네, 네. 두 분 다 얼른 또 컨디션 또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2: 네.
0: 우리 이일 이사님은요 어쨌든 태토 1 애견 1인이 딱 되었다.
3: 너무 환상의 공감이죠.
2: 아, 그러네요.
0: 환상 공감이죠.
2: 네.
0: 또 우리 이현이님은 제 아들도 규민이에요. 우규민 29개월입니다. 그래서 규민 씨 볼 때마다 남 같지 않다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아주 아주 똘똘한 네. 아이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2: 네.
3: 네.
0: 또 우리 오구르님은요. 저 12시에 듣고 조현영 씨 너튜브 구독했어요. 그런데 너튜브 보니까 라디오는 정말 많이 사리시는 거더라고요. 방송 천재 인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라고
0: 보내주셨어요.
3: 네, 제가 좀 여기선 많이 순한 맛인데
2: 네.
3: 매운맛 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 그냥 조현영 구독 한번 해주시고
2: 매주
3: 놀러와
2: 여기서
3: 주세요.
2: 자제하시느라 쉽지 않으시겠어요?
3: 네네네.
0: 그러니까요.
3: 네.
0: 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우리 방송을 이 코너를 좀 녹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3: 언젠가. 녹음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0: 네, 그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아무튼 우리 또 현영 씨 너튜브 들어가시면요 좀 많이 사리지 않는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생방 가능한 코너가 있냐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3: 다 저희 같은 상황이군요.
0: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기도 하고. 네, 우리 주주님들이 계속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2: 네, 네.
0: 자 환장 연애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썸부터 짝사랑, 장기 연애, 장거리 연애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3: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0: 네.
3: 긴 고민 글은 12시엔 주현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2: 네 그리고 긴 사연 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네.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오늘도 과몰입할 준비 되셨나요?
3: 그럼요.
2: 가보시죠.
0: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언제까지 비밀로 해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저는 같은 팀 회사 선배와 8개월째 비밀 연애 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2: 우리 연애하는 거 비밀로 하면 어떨까? 회사에는 보는 눈도 많고.
3: 좋아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뒤에서 얘기 나오는 거 싫어서요. 비밀 연애를 하

0: 하기로 합의를 봤죠. 사내 연애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선배가 정말 칼 같거든요. 정선배, 우리 오늘 나가서 파스타 먹을 건데 같이 갈래요?
1: 아니 난 오늘 한식이 땡겨가지고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랑 먹을게.
0: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저를 피해서 다른 직원들이랑 밥을 먹고요. 회식 끝나고도 사람들이 볼까봐 항상 시간차를 두고 나가느라 한 번도 집에 같이 가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라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1: 아 현영아 진짜 미안해. 오늘 과장님이 심란한 일 있다 해가지고 딱 한 잔만 하고 가자고 붙잡는데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 진짜 미안.
0: 아 그래도 오늘은 생일인데 선배 생일까지 이러니까 나 진짜 서운.
1: 아 과장님 오신다. 나 이만 끊을게.
0: 이러는 겁니다. 결국 생일날 저녁 식사는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후배 한 명이 선배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2: 선배 여자친구 없죠?
1: 나 뭐 연애 안 하지.
2: 왜 선배같이 괜찮은 사람이 연애를 안 해요?
1: 아 그냥 뭐 아직은 생각이 없네.
0: 당연히 우리가 비밀 연애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단 걸 알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서운하더라고요. 퇴근 후엔 너무나 다정하지만 회사만 가면 완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회사 반경 1km 내에선 절대 손도 안 잡고요. 우리 그냥 공개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건 힘들 것 같은데.
1: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회사 분위기가 좀 예민하잖아. 나 좀 신중하고 싶어.
0: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2: 아 저 사실 그 현돌 씨랑 사귀어요. 일주일 됐는데.
3: 아, 축하해. 야, 요즘 친구들은 아주 시원시원한 게 보기 좋구만.
2: 감사합니다.
0: 저보다 늦게 입사한 다른 커플이 공개 연애를 시작했고 오히려 더 편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공개 연애를 꺼리는 게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선배가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혼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네, 언제까지 비밀로 해요?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쉽지 않겠다.
2: 그러게요. 자, 일단은 두 분은 만약에 뭐 일하는 곳에서 새롭게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면 좀 공개 연애, 우리 직업 이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공개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철저하게 비밀 연애로 좀 숨길 것 같아요? 어때요?
1: 저 정말 놀랍게도 이 사연과 굉장히 흡사한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0: 어때요?
1: 네, 저 이거 그 제가 옛날에 이제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촬영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PD님과 이렇게 연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아 진짜?
2: 네.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0: 비밀로 했었어요?
1: 네, 저는 비밀로 했었어요.
0: 아, 그래서 서로 합의하셨고.
1: 아, 네네, 서로 뭐 당연히 합의하고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재밌네요.
0: 그분도 혹시 서운해하셨나요?
1: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저희는 서로 비밀을 했었는데, 네, 요 연애 요 사연은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0: 아, 그럼 연애가 끝날 때까지도 비밀로 했었나요?
1: 네, 저희는 끝까지 비밀이었습니다.
0: 아, 진짜? 네. 그러게 쉽지는 않은데.
2: 그러게요. 네, 현영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0: 저는
2: 상황?
0: 일단 보통 이제 초반에는 비밀 연애를 할 것 같아요.
2: 초반에는.
0: 네, 왜냐면 이제 혹여나 이렇게 좀 빨리 헤어지거나
2: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랑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좀 좋은 결실을 볼 것 같다.
2: 확신이 생기면
0: 그때 이제 공개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이 그런 단계가 아닌가. 지금 8개월 정도 만나셨다고 했거든요.
2: 네네. 8개월. 근데 저는요 사실 얼마나 만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8개월 정도면은 누군가한테는 초반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8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났다 싶은 기간, 애매한 기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거 기간을 떠나서 서로의 마음이 좀 맞으면은 사실 확신만 있다면 공개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리고 제 예상에 약간
2: 아 뭐야, 아 나 사실 쎄한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0: 이 회사에 전 여친이 있어.

0: 내가 봤을 때.
1: 어?
2: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전
0: 그때
2: 여친,
0: 그때 공개를 했던 거야.
2: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0: 네네.
2: 약간 좀 여러 다리를 좀 걸치고 있으려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다리까지는 아닌데 약 양다리네. 사귀고 이 사람이랑 사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 잠재적인 어떤 연애 상대로 계속 생각을 해서
0: 약간 그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1: 그럴
0: 사람일
1: 수 있을
0: 것이다.
1: 것 같다.
2: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도 있거든요.
1: 네네.
2: 네. 우리 이윤영님께서 조현영님 거듭 거두셨네. 화가 슬슬 치민다는 뜻이죠. 라고 보내면
0: 네, 슬슬 열이 오르네요.
1: 그러니까요.
2: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우리 신현지님도 에이 다 알고 있을걸요.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안다잖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유, 이분처럼 행동하면 맞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1: 이 정도면.
0: 이 정도면.
2: 솔직히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내 사람이라고 뭔가 막 좀 알리고도 싶을 거고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남자분한테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또 우리 원성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근데 뭔진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친은 그냥 대충 있다고 말씀하시지.
0: 그러니까 이거가 서운한 포인트예요.
1: 옆에 연친분도 듣고 계신데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0: 아니 뭐 밝히지는 않아도 누구라고 아 나 뭐 썸 탄 사람 있어 라던가 아니면 뭐 나 여자친구 있어 뭐 다른 회사 사람이고 뭐 다른 일 해 라고 뭐 둘러대던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좀 주변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그러지 않으면 이제 현영 씨가 말씀하신 거랑 좀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는 거죠.
1: 그런
2: 부분으로.
1: 네, 네네.
2: 맞아요. 아니면 또 얘기를 해서 룰을 정하든가. 우리 누가 만약에 있냐고 물어보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자라고 하던
0: 그치,
2: 그치. 딱 말을 맞추던지.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아니 궁금한 게 그럼 규민 씨는 좀 네네.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그쵸, 했잖아요. 그쵸. 주변에 눈치챈 사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1: 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몰라요. 이게 또 네, CC도 그렇고 그쵸, 주변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0: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1: 혹시 또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요 사연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저는 이제 프로젝트성이라서 이제 금방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2: 또 안 볼 수 있는 관계였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사실 저도 네. 멤버들 모르게 몰래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2: 다 그렇겠죠, 뭐.
1: 아니, 여기 비밀이
0: 저희,
1: 다 나온다.
0: 저희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네네. 서로 다 공유를 하고 하는데 딱 한 번 이제 비밀로 멤버들마저 비밀로 이제 연애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1: 아 진짜.
2: 근데 한영 씨한테 따로 얘기나 티는 안 냈어요.
0: 맞아요. 네. 그냥 이제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2: 참 신기해. 그러니까. 사람의 촉이라는 게.
0: 네. 맞아요.
2: 우리 이성환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0: 네, 지인이랑 같은 상황인데요. 지인은 결국 헤어졌어요. 이유는 공개 연애를 꺼린 이유가 타 부서 다른 직원과 양다리 교제 중이었더라고요.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힘들었대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 야, 간도 크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0: 비밀로 하면은 진짜 비밀로 될 줄 알았나 봐.
2: 참, 이런 거는 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안 변해요. 이런 사람들은.
1: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혹시나 우리 주주님들의 이런 문자를 보시고 또 저희 얘기를 듣고 바로 막 양다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겨 막 짚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전경림님께서는요. 근데 진짜 사내 연애하면 여러 방면으로 눈치 보여요. 업무상으로 대화를 해도 괜히 색안경 끼고 볼까봐 불편하고 또 사내 연애는 끝까지 비밀로 하다가 청첩장 돌릴 때 공개하는 게 맞는 듯해요. 그리고 만약 헤어지면 쟤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더라. 아 누구 전남친 아 누구 전여친 하고 회사 그만둘 때까지 꼬리표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려요. 부디 신중하세요.
0: 근데 이것도 맞는 말.
1: 저도 쓰셨... 공감되는데요.
2: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분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되고 이런 거라면 여자친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아, 그렇죠.
0: 사실대로 좀
2: 사실대로
0: 말을 하고
2: 과거에 사실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0: 그치.
2: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3166님은요. 저도 사내 연애하다가 3년 연애하고 올해 결혼합니다. 근데 청첩장 모임 전이라 아직도 비밀이라고.
0: 야, 청첩장 모임 직전까지도
2: 대단하다.
0: 비밀로.
1: 대박이다.

0: 진정한 비밀이란 아닐까.
1: 아직 비밀이에요 라고 하셨지만은 정말 모르실지 다른 분들께서. 자 일단 여기서 저희 또 짧은 연애 고민 사연도 또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좀 남자친구분하고 이런 좀 딥하게 얘기를 더 많이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음 사연은요. 얼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이건 또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제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꽤 잘생겼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인데요. 결혼 준비 중에 남자친구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몸까지 둥글둥글해졌는데 곧 결혼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남친이 살 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의 변하는 외모가 좀 낯선데 남자친구의 달라진 외모까지 품을 수 있겠죠? 어머나 우리 남친 제발 건강히 살 빼게 자극 좀 줄 수 없을까? 아 이거 되게 어렵네.
2: 네네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죠 연인 관계.
1: 쉽지 않아. 네. 아, 이런 비슷한 일이 혹시 있으신 적 있던 적 있었어요 혹시?
0: 저는 근데 사실 네. 한번 이제 좋아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앵간치 외모가 변형이 돼도
1: 변형이 되어도
0: 네, 그냥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1: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럴 수 있지만
0: 결혼식이라면 좀 말이 달라지죠.
2: 조금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나 자기 관리도 준비의 일환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이제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이제 걱정되고 그럴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이게 또 평생 남는 사진이고 사실 뭐 아까 앵간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도 포샵도 사실 앵간치. 포샵도 앵간치. 너무 다른
0: 이중턱 이런 거는 사실 포샵도 잘 안 되거든요.
1: 그거는 진짜 그냥 실제로 없애야만 가능한 거여가지고 자 일단은요 우리 사연자분이 외모도 외모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좀 왜냐면 지금 많이 변형이 되신 것 같거든요.
2: 그러니까 얼마나 변형이 되셨을까요?
1: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 0810님은요 180에 80kg 신랑을 102kg까지 찌워놨어요. 잘생긴 모습은 저만 볼 거예요.
0: 완전
2: 근데 이렇게 하면 본인도 이런... 못 보시는 거 아닌가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나는 봤다 이거야.
1: 아무 봤으니까
0: 기억 속에 있다.
1: 아니 그래도 또 보고 싶지 않으세요?
2: 가슴에 묻은 거군요.
0: 또 우리 사실 저도 살을 항상 찌워요.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 무조건 기본 상대가 10kg 정도는 찌더라고요.
2: 진짜요?
1: 그러니까 일부러 찌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아닌데 이제
1: 너무 행복하다 보니
0: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1: 아이고야 아이고 귀엽다 살이 좀 붙었네 너무 귀여워 괜찮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구나.
0: 10kg가 바로 찌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관리하고 좀 이렇게 멋진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되게 서로 좋은 부분이긴 한데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정답은 없지만 우리 8452님 문자 우리 현영 씨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저 군대 있을 때 레인보우 투미 노래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꼭 한번 신청곡으로 듣고 싶습니다라고.
1: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2: 아, 예, 좋습니다.
1: 네, 저희는 레인보우의 투미 듣고 오실게요.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8: 뉴바옴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5: SBS
1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5: 고릴라
1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5: 매출
14: 광고기 가성비 값
1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출연형.
1: 네, 12시에 출연형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자 연애. 자, 우리 주주님들의 소개 뭐 있나요? 죄송해요. 이두근 자랑도 하시는 것 같고 쉬는 시간 세 분의 사담도 너무 궁금하다고. 정확히 보셨고.
2: 네네.
3: 왜냐면 저희 근육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1: 요즘에 뭐 운동해야 된다, 면역 떨어지는데 면역 떨어질 때 네. 뭐가 좋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제가 한영 씨한테 어 언니는 좀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두를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4: 우람한 근육을
1: 또 우람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네. 아 언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건강 얘기하고 뭐 그랬어요. 네네. 또 우리 3922님이 레인보우 투미 다시 들어도 명곡이다 진짜.
3: 아, 감사합니다.
1: 그쵸? 또 우리 0531님 0531님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5: 아, 아프셨어서 그런지 현영님은 오늘 조금 청초한 태토녀, 규민씨는 다리도 낮고 건강한 애견남 같네요. 역시 합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습한데 다들 에어컨 키셨나요? 유유 고민 중입니다.
1: 아. 두 분 요즘 에어컨 키세요?
5: 아, 저는 아직 에어컨까지는 안 키고 있습니다.
3: 아, 저는 켰다 껐다 하는 것 같아요.
5: 아, 진짜요?
3: 가끔 너무 더울 때 있더라고요. 막 밥 먹고 나서 이럴 때.
1: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은 너무 덥고. 네. 맞아요. 열이 많 우리가 점점 열이 많아지니까 에어컨 저도 빨리 켰거든요.
5: 아, 네. 그렇구나.
1: 또 우리 김동주님은요, 안 그래도 너튜브에서 조현영님을 접하던 저는 매주 이 코너에서 현영님이 험한 말을 해버리지 않을까 너무 조마조마해하면서 본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5: 아, 맞아요. 네.
1: 아까도 딱 사연 다 읽고 이제 노래 나가면서 광고 나갈 때 딱 한마디 또 멘트 치셨는데 야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5: 그러니까요.
1: 아까 이 말을 하고 싶으셨겠다라는 네. 얘기를 네. 했었어요.
5: 정말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3: 참다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께라도 제가
1: 아, 저희는 들었는데 네. 네. 네.
3: 들려드리고 싶어서
1: 우리 현영 씨 너튜브에서 좀 대신 많이 풀어주시면
5: 네네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1: 네네. 감사해요. 네. 정말로. 자, 계속해서 짧은 고민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냥 편한 회사 동기였는데요. 제가 소금빵을 좋아하는데 어쩌다 성수동에서 먹었던 소금빵이 너무 맛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지난 주말에 성수동까지 가서 그 소금빵을 사온 거예요. 이 동기네 집은 수원인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뚜벅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수동에는 왜 갔냐고 하니까
5: 그냥 소금빵 사러
1: 이러고 말더라고요. 심지어 소금빵을 나눠 먹으라고 하긴 했지만 저한테만 사다 줬는데 이거 어머, 대체 어머, 뭘까요? 어머. 소금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저 심장이 조금 뛰어요.
5: 이거 유죄 아니야?
1: 이거는 정확히 유죄라고 봅니다.
3: 완전 그린라이트네요.
1: 이거는 뭐 더 고민할 네. 필요도 없고 참고로 남자 동기분께서 빵을 안 좋아하신대요. 아,
3: 그러면 아, 더더군다나
5: 이거는 뭐.
1: 이건 뭐 고민할 뭐 이거 네. 뭐 사연 보내주실 이유도 없고 이건 자랑하려고 보내주신
5: 거예요. 화가 나네요.
3: 예.
1: 네. 자, 일단 수원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3: 이건 그냥
1: 여정이거든요.
3: 이미 사랑하는 거 아니야?
1: 이미 그냥 사랑하고 뭐든지 지금 갖다 바칠 준비가 그러니까. 되어 있다.
5: 그러니까
3: 너무 티를 많이 내네요.
1: 그쵸. 네. 이거 뭐 솔직히 우리 셋 다 그냥 확신하는 것 같은데.
5: 네. 아,
3: 아니 저 남자분이 빵돌이가 아닌 이상이야. 아,
5: 네. 그러니까요.
1: 네. 이건 너무 그린라이트입니다.
3: 너무 그린라이트.
1: 네. 네. 한번 그냥 즐기시면서 그냥 뛰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제 바로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유교 공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우리 현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6: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볼링장에서 도파민과 스트레스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한 달 전부터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을 미묘하게 뒤흔들고 있는 동호회 오빠가 있는데요. 제가 게임 중에 스트라이크를 치면요.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7: 아, 현영이 오늘 좋은데? 나이스!
6: 봤죠, 봤죠? 저 오늘 되는 날인가 봐요.
1: 어, 뭐야, 뭐야. 둘만 그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나도 껴주라!
6: 저를 향해 양손을 뻗습니다. 그럼 그렇게 쫙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저도 뭐 하이파이브 정도야 스포츠 정신이자 동료의 정도로 쿨하게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터치의 범위가 슬슬 넓어지고 있다는

0: 회식 자리가 제 환장 파티입니다. 오빠는 늘 제 옆자리에 찰떡같이 붙어 있는데 술자리에서 깔깔거리며 웃을 때마다
1: 아 진짜 웃기다 현영아. 너무 웃기지 않아?
0: 버릇처럼 제 팔뚝을 톡톡 치거나 지그시 잡아요.
2: 어머.
0: 심지어 얼마 전에는 회식 끝나고 나오는 길에 쟤는 딱히 터치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요, 제가 성격이 털털하고 활달해서 편한 여동생 같으니까 만만해서 스킨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여자로 진짜 좋아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오빠에게 벌써 설레고 있지만 흔한 스킨십에 저 혼자만 낚인 걸까봐 두려워요. 12시엔 언니 오빠들의 속 시원한 사이다 분석 간절하게 기다릴게요.
3: 자 일단은 썸 탈 때 글쎄요 저는 이게 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허용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3: 자 두 분은 혹시 이 정도 스킨십이면 그냥 친한 사이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 호감이 있어야 가능해요?
0: 그냥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범죄예요.
1: 아 진짜 이게 가능해요?
3: 이게 범죄라면 저는 진짜 범죄를 많이 당해요. 진짜 왜냐면 전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20대 초반에도 뭐 어딜 가서든 약간 막 아 형이 하면서 되게 약간 볼을 되게 꼬집는 그런 5번 정도 그냥 한번
0: 그냥 이렇게 살짝 그냥
3: 이러면 설레지 막 진짜 막 이제 귀엽다고 막 꼬집고 도망가고 막 세게 꼬집고 이런 게 너무 싫어. 정말 그냥 제가 타격감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서슴없이 막 하고 막 우리 현영이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막 은근한 스킨십으로만 마음을 전하는 건 좀 약간 좀
0: 그러네.
3: 그렇죠.
1: 이것도 진짜 맞는 말 같은데요.
0: 연락을 좀 주고받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1: 그러네, 그러네.
0: 약간 이 만남 이외에 어떤 다른 장소나 어떤 데서
1: 정말 귀여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그러면
3: 지금 뭐 군체 뭐 개봉했는데 군체 보러 갔다고 하든지
0: 영화를 따로 보러 가자고 하거나.
3: 그니까요. 자 일단 우리 똥보냈네. 우리 0810님은요 볼링 동호회를 조심하세요. 8년 전 전남친과 헤어지고 기분 전환한다고 그 동호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0: 어머.
3: 이 남자랑 결혼 안 했을 텐데.
0: 이런 조심을
3: 어떻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영 씨처럼 이렇게 많이 그냥 의미 없이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이게 그린라이트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여운 거는 사실 호감인 거거든요.
3: 그래요 사귈 수 있는
0: 사귈 수 있는 어떤
3: 호감이신 분 있잖아요.
0: 네네네네.
3: 약간 이분도 은근슬쩍 그 볼링 동호회 때 그런 얘기를 흘려보는 거예요. 아 요즘에 성수동에서 떡볶이 진짜 맛있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먹네.
0: 아 그걸 사다 주는지 안 사다 주는지
3: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괜찮다.
3: 네.
1: 괜찮은데
3: 그쵸.
1: 네.
3: 또 우리 6006님은요 규민씨 볼 꼬집는 연기 항마력 달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네요. 너무 잘해서 짜증나요. 저는 많은 모임을 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전엔 알아차려 주지 말자. 짐작하지 말자. 마음이 있으면 남자분이 알아서 고백할
0: 거 맞아.
3: 그러니까
1: 이것도 좋다 좋다 그러니까 좋다.
0: 섣불리 먼저 고백하라는 거는 아니요.
3: 왜요?
0: 뭐요?
3: 관심 있으면 그쵸? 네. 있으면
0: 안 그러면 뭐죠? 아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1: 저는 그치, 그치. 6006님의 마인드셋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직접 말하기 전엔 알아차려 주지 말자.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3: 너무 괜히 좋아요. 짐작해서 나중에 이 남자분은 더 가지도 않았는데
0: 그치,
3: 만약에
0: 네네.
3: 이 여자분이 너무 설레고 신나가지고
0: 맞아, 맞아.
3: 저 멀리까지 가버리면은 그때 사고 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나 그냥 귀여운 동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3: 그니까 우리 9399님은요 100% 호감. 저도 볼링장 동호회에서 20대 중반 때 8살 많은 오빠한테 반해서 결혼하고 지금 결혼 12년차 아들.
0: 볼링장 동호회 위험한 거 맞네.
1: 그니까 아 좀 위험해지고 싶은 걸
3: 좀 위험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볼링장
0: 동호회 제
1: 외부에 있겠는데
3: 스트라이크 가 하고서 막 사이파이 하고 이러면서 스킨십 하고
0: 그렇다 보니까
3: 그렇죠. 또 우리 3922님도 주디 말이 맞아요.

0: 호감 있으면 볼고 집지 말고 성수동 가서 소금빵이나 사와라 확실하게.
1: 그러게.
0: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또 우리 4556님은요.
1: 남자가 사랑하면 귀찮고 번거로운 걸 하게 돼요. 저거는 딱히 귀찮은 걸 감수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0: 내 말이.
1: 저는 잘 모르겠네요라고.
0: 내 말이 뭔가를 감수한 행동이 뭔가 하나 있어야
1: 그러네.
0: 된다니까.
1: 그냥 좀 만만해서 약간 너무 귀여워서 뭐 이런 이유도 있겠네요.
0: 일단 확실한 그럴 수도 건, 있겠네. 확실한 건 이 사연자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분이라는 건 맞는데 너무 넘겨짚거나 더 앞서 나가지 말자고요.
1: 좋아요.
0: 우리 0705님도 아이고 좋을 때군요. 동생님들아 짐작 말고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까지 설레발 금지.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이거 꼭 개인 연락하는지 좀 답변 좀 주세요.
2: 네,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1: 다음 주라도 제발.
0: 그러니까 후기를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미스 A의 터치.

네, 미스 A의 터치 듣고 오셨고요. 자, 지금 다들 소금빵 테스트를 해보라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성화신데 우리 이일 이사님은요 소금빵 사주기 그린 그린.

0: 보내주셨고 또 우리 7911님은요?
1: 일단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어. 소금빵 테스트 갑시다.
0: 네, 맞아요. 아 잠깐만 내가 그린그린 했더니 작가님이 이 노래 모르냐고.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2: 아,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아 코르티스 분들 노래예요?
1: 아 이거 몰라요? 어, 대박.
2: 소금빵 사주기 그린그린. 아 저 요새 코르티스님들 너무
3: DJ인데.
2: 빠졌거든요.
1: 그니까요.
3: 신곡도 몰라.
1: 진짜 몰랐네.
0: 나 그건 줄 알았어요. 뭐 Give me a green light 이 노래 있잖아요. 나 그건 줄 알았어.
1: 어머.
0: 자 그리고 우리 8379님 문자도 소개해주세요.
2: 네 일단 확실한 건 성수동 빵집 사장님은 해피엔딩이네요.
0: 진짜 우리 앞으로 많은 분들 다 소금빵 테스트로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주주님도 계신데요. 우리 7564님께서 비싼 공진단 주는 직장 동료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라고 일단
1: 부장님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인가요?
0: 네. 일단
2: 동료가
0: 공진단을 준다라는 건요. 저는 일단 정말 큰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2: 그치. 이게 뭐 이성적이지는 아니든
0: 네.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촬영 현장에서 정말 친한 어떤 스태프분이 저한테 공진단을 하나를 주신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이었었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1: 철저히 금액에 기반한 감동.
0: 그래서 어떻게 뭐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어.
2: 아니 뭐 업무를 부탁하기 전에 업무 좀 큰거를 부탁하기 전에
1: 그 전에
2: 약간 약을 치는 게 아닌가.
1: 수고해라.
0: 밑밥이구나.
2: 밑밥이구나.
0: 그러면 나중에 뭔가 부탁했을 때 잘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없는지 한번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5: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2: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6: 하이마트로 가요
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056님은요, 공진단 받고 흑염소 더블로 갓. 이라고 또 윤선님도 공진단은 전후회 아닐까요?
1: 그렇지, 그렇지.
0: 뭔가 로맨틱하진 않아요. 소금빵처럼. 두 분은 어때요? 소금빵 선물이 더 좋아요? 공진단 선물이 더 좋아요?
2: 아, 뭐 저 아무래도 뭐 연배가 있다 보니
0: 저는
2: 아,
0: 공진단이요. 저는 확실히 공진단이요.
2: 아, 저도 공진단이요.
0: 저도요. 그렇죠. 네. 공진단. 근데 이건 전후회가 맞고 네. 분명히 뭔가 네. 좀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네.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5003님은요 뭐예요? 규민 씨 코르티스 춤도 알아요? 은근 아, 댄싱 머신.
2: 당연히 알죠.
0: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왜? 팔랑귀 팔랑귀?
2: 눈치나 살피기. 왜? 왜?
0: 아 좀 좀 봐야겠다.
2: 네네네.
0: 또 우리 3922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아 세 분이 사연을 너무 잘 살려서 다들 감정이 크크크크. 오늘도 너무 재밌다. 중독돼 불었어. 다음에 또 만나요.
0: 네, 계속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갔고.
2: 네네.
0: 자, 그러면요. 저희는 3부 끝곡으로

0: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네, 선물해 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박현주님이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가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시각 최원희님은 잠을 깨기 위해 회사 탕비실로 향했다는데요. 시원한 커피를 마시려고 냉동실에서 얼음틀을 꺼내는 순간 얼음틀이 발가락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불단유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저희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우리 김보람님께서 주디 저는 지금 홍제천 걸으며 듣고 있어요. 장미가 아주 아주 장미가 아주 레드레드 홍제천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코르티스 분들의 그 노래인 것 같은데 그린 그린 장미가 아주 레드 레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또 우리 이한 약간 뭔가 좀 그런 느낌 같다. 약간 좀 뭔가 좀 구수한 느낌이죠. 또 우리 이한정님께서는요. 초 이딸이 아침마다 같이 학교 갈 친구를 전화를 해서 섭외를 하거든요. 귀엽다. 오늘 아침에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니 오늘은 아직 비가 안 오는데 오후에 비 예보 있으니까 우산 챙기고 신발은 튼튼한 걸로 신어 하더라고요. 무슨 기상캐스터 같아서 뒤에서 들으면서 웃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진 딸이다. 아니 도대체 나는 내 전혀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야무진 친구들을 보면은 아 참 이렇게 부모님은 이 친구를 어떻게 키운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한정님이 그렇게 우리 따님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또 우리 5238님은 주디 공원에 나왔는데 두 노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시원한 알을 마시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다시 한번 쳐다봤네요. 머리만 백발일 뿐 소년 소녀가 앉아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래오래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다. 그쵸? 그리고 사실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면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찬 음료를 마시기가 그쵸? 저도 예전에 보면은 막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어떤 이제 백발의 어떤 그 노부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시원한 빙수라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파르페. 외국 여행 갔을 때 그 파르페 이런 거를 그 거기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드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되게 종종 이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아,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5238님께서 신청해주신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0: 있다가 그쵸 저녁부터 인천은 좀 슬슬 지금 또 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산 잘 챙기시고 어디 버스나 지하철에도 기부하고 오지 마시고 잘 챙기세요. 또 우리 9201님은 주디 내일 1시 연극 컴어펀스 티켓팅이네요. 도전해보려고 한
1: 티켓팅 놓치지 마. 우리 꼭 극장에서 봐. 뜬뜬뜬뜬뜬.
0: 약간 짱구 버전으로 해봤어요. 들으시면서 이게 뭐하는 건가 싶으셨겠지만 뭔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불러봤어요. 정말 열심히 파이팅해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2: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0551님께서 주디 짱구 응원송 듣고 출근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긴 부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0551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이따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에픽하이와 유나의 우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더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한 이엘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2: 닥터피엘 닥터피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8: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7: 몸잘?
8: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9: 잘 만들었다. 몸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시 타종
1: 컬투 쇼.
0: 와,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와.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의 귀꾼역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관 절친 고막배프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 화요일에 정말 꽃같이 활짝 웃음꽃을 피워줄 저의 스페셜 DJ 파트너는 당신이 직접 소개하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가수 롤킴입니다. 야!
0: 드디어 로이킴이 잠안해야죠. 오늘은 두 시간 동안 잠안해야죠. 자, 로이킴이 컬투의 마지막으로 온 게 작년 11월입니다. 올해 처음이죠.
2: 아, 그러네요.
0: 그때 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때 못 만났죠.
2: 맞아요.
0: 그때 장동미, 신봉선 씨가 둘이 이제 DJ를 맡았었고, 네. 제가 휴가를 그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2: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 그때도 재밌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랑해주시는 뭐 스마일보이.
0: 스마일보이.
2: 25, 21, 앵콜 요청 금지, 바람의 노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0: 어?
2: 왜 그래?
0: 왜 그래? 김현철 네. 형의 왜 그래?
2: 왜 그래? 네, 왜 그래까지 있어서 너무 큰 명곡, 거의 한 뭐 몇십 개, 백 개 안에서 이렇게 골라봤었고 그리고 제 공연에서도 조금 이런 좀 업비트한 레퍼토리가 필요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선곡했죠.
0: 궁금하다. 다 들어보고 싶다. 그죠? 그죠? 여러분 빨리 찾아서 스페셜 DJ 우리 로이킴의 그 스타일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했고 어떻게 또 편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 찾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스페셜 DJ로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로이킴의 라이브로 라이브로 무대로 모십니다. 예.
2: 네. 부르기 전에 제가 좀 컬투쇼 위해서 특별하게
0: 네. 그냥 해도 되는데
3: 지금 한 번만
0: 넘, 넘기는 거?
3: 네, 뒤로
0: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네. 우와! 자, 컬투쇼의 로맨틱 흑기사가 찾아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자, 스마일보리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0: 짜장면집 아들이랑 시도 때도 없이 짜장면집으로 데려가서 탕수육에 파리포테, 라조기 등등 일품 요리를 공짜로 줬거든요. 지금은 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짜장면에 단무지만 먹습니다.
1: 어떡해.
2: 헤어졌구나. 아이고. 대짱이나 드세요.
1: 네. 1438님이 당시 제 자가용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억지를 부려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자,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고요. 방송놈들이 작가가 꽁트를 억지로 써낸 것을 우리가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거고요. 듣고 계신 쇼더런들은 억지로 이행시를 보내시면 주기시는 선물은 억지로 주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억지로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 네,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억지 꽁트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억지로 음악 주세요.
2: 야, 공지, 너 어디 갔다 와?
3: 파치 언니, 저 심부름 다녀와요. 새어머니께서 밭에 참외 따오라고 하셨어.
2: 잠깐, 너

0: 한참에 따다가 하나 몰래 까먹었지?
1: 아니요.
0: 아니긴 무슨. 입에 붙은 참외 씨는 떼고 말해.
1: 아, 그게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냥 아우.
0: 이것 봐라 약홍지. 언니는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1일1식 하는데 참외가 넘어가? 너 지금 몇 끼야? 몇 끼째야?
1: 아, 적기예요 적기. 새벽 5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쫄쫄 굶었다고요.
0: 잠깐만, 너 어제는 감자 캤잖아. 어제도 몰래 감자 삶아 먹었지? 감자 몇 알 없어졌던데 그거 범인 너지? 또 죽으러 앉아서 몰래 먹었지?
2: 갑자기 기어나오는 오늘의 억지 선물.
0: 그거 범인 너닝? 또 죽으러 앉아서 몰래 먹었구나?
2: 오늘의 억지 선물 또 너닝? 또 죽으러 앉아서 너닝? 또 죽으러 앉아서 너닝? 또 죽으러 앉아서 너닝? 너닝? 셔츠 러닝 셔츠
3: 러닝 셔츠. 와.
2: 예, 러닝 또 쭈그러 앉아갖고 러닝 또 쭈그러 러닝 또 쭈그러 러닝 셔츠 러닝 셔츠 러닝 셔츠. 오늘 억지 선물은 러닝 셔츠입니다. 로이킴이 광고 모델을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
3: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정말. 정말 그걸 즐겨 입으면 모델이 되는구나.
3: 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다른 브랜드들한테 플러팅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 명은 오더라고요. 한 번 왔습니다 이번에.
2: 야, 나도 지금 거의 십몇 년째 전국민의 유산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산균 광고 모델이 안 들어. 아, 브랜드 하나를 찔러야 되나?
3: 네, 계속 하나를 잡고.
2: 하나를 잡아야 돼.
3: 집중 운영하셔야 됩니다.
2: 예, 전국민의 유산균 모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쌉니다.
3: 자, 지금부터 러닝 이행 씨도.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2: 50원
3: 긴 문자
4: 100원
3: 합쳐서
4: 150원
3: 고릴라는
4: 무료
3: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러닝 셔츠 보내드립니다.
2: 이거 아.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겁니다 이거. 요거 보내드립니다.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러닝 이행시 마구 보내서 셔츠로 보내면 안 됩니다. 꼭 셔츠로 보낸 사람이 있어. 러닝으로 보내니까. 자, 노래 하나 듣죠. 어떤 노래 듣을까요?
3: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올게요.

0: 노래 듣고 우리는 특선 라이브. 아, 안신혜 씨가 오늘 오신다면서요?
1: 너무 기대 중입니다.
0: 아, 천재예요. 그 친구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아, 당신도 천재예요.
1: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0: 에이, 천재예요.
1: 천재하겠습니다.
0: 하트 투 하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루드.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4: 저도 그 어렸을 때 영상 많이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타고났다. 웃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
5: 아 병이에요. 웃기고 싶을 때 병이에요.
6: 스페셜 DJ 가끔 한 번씩 와.
5: 아 근데 제가 이거 뭐 하시는 모습만 봤었지 직접 해보니까 아니 못하겠네요. 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6: 아 잘하는데 왜?
5: 그럼 매번 이렇게 여자 목소리 너무 쉽게 내시니까.
7: 너무 쉬워요.
5: 저는 처음 내보는데 이게 목에 되게 이게 무리가 많이 가고.
7: 난 괜찮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5: 언제든 불러주세요.
6: 방송놈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5: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처음인데
6: 한 번씩 와요.
5: 네, 한 번씩 불러주세요. 아, 저희가 뭐 영광이죠.
6: 야, 계약서 준비해라.
5: 계약서 예. 써.
6: 안철혜 씨가 지금 작년 1월에 이영현 씨랑 보고
4: 네.
6: 1년이 넘 1년 반 만에 오셨네.
4: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요.
4: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6: 그러니까요. 안철혜 씨가 새 음원을 냈는데 이게 리메이크 앨범이에요.
4: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6: 저 다 들어봤잖아요.
4: 어, 다 들어보셨어요?
6: 예, 예, 예.
4: 어떤 게 제일 좋으시던가요?
6: 저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4: 봄, 여름, 가을, 겨울.
6: 개인적으로 그 노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4: 아 정말요? 네,
6: 근데 이렇게 딱 안신혜 씨 스타일로 딱 나오니까 너무 편곡도 잘 어울리고 목소리랑도 너무 잘 맞는 곡이 나왔더라고요.
4: 아, 오, 칭찬 감사합니다. 네,
6: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4: 네. 네.
6: 그래서 우리 두 분 다 리메이크 앨범을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4: 한 달 간격이네요. 네. 저는 4월, 로이킴은 5월.
5: 네, 전혀 몰랐어요.
4: 다시 와. 불러봄.
5: 네.
6: 그래도 같은 노래가 또 들어가 있어요.
5: 그러니까요. 아, 저 진짜 저희가 놀랐던 게 이게 물론 뭐 나오기 제 저는 5월에 나왔고 안시혜님은 이제 4월에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사실 녹음이나 이런 준비
6: 끝나 있었잖아요.
5: 끝나 놓잖아요. 그러던 저는 이제 5월 거 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 딱 켰는데 이제 왜 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뭐 방송에서 부르시고 계셨겠지 했는데 리메이크 앨범이 나왔대요. 그래갖고. 어 뭐지? 그러면 이거를 왜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지?
6: 특히 작곡을 한 우리 현철이 형이
5: 현철이 형 왜 말 안 하고 나한테 고맙다라고만 했는지
6: 고맙지 고맙지
5: 그래도 좀 미리 알려주 근데 알려주셨어도 당연히 했겠지만 근데 뭐 편곡하신 것도 그렇고 불러놓은 스타일도 좀... 그렇고 저희 둘 다 뭐 되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6: 재해석을 했으니까
5: 되게 그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6: 네,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래? 자, 오늘 특선 라이브 리메이크 특집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리메이크 특집 오늘 함께하면 쇼다운들이 이미 익숙해하는 노래들을 안신혜 로이킴 스타일로 아주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안신혜 씨 앨범부터 얘기할까요? 1년 네. 3개월 만에 나온 앨범. 자, 어떤 앨범입니까?
4: 제 리메이크 앨범 베스트 비포는요. 이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장르가 확확 다릅니다. 아카펠라 곡도 있고요. 혼자만의 사랑.
6: 김건모 형의
4: 네, 맞아요. 네,
6: 혼자만의 사랑.
4: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는 힙합입니다.
6: 아, 그래요.
4: 랩도 하고요.
6: 나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
4: 아, 감사합니다.
6: 나이스.
4: 아, 나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현철 선배님의 왜 그래?
6: 왜 그래?
4: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미연 선배님의 이별 여행.
6: 근데 나 이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4: 이별 여행이 원래 발라드 곡이잖아요.
6: 맞아요.
4: 그런데 이거를 좀 신나게 펑크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 봤어요. 좀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아, 좋네요. 원미연 누나가 진짜 좋아하겠다.
4: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6: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 누나여서.
4: 진짜요?
6: 예, 예. 그래서 와, 이 누나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 어머, 나중에
6: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4: 물어봐 주실래요? 네. 그럼 또 나와야겠네.
6: 자, 아니 진짜 노래들이 많. 아까 그 리메이크 하게 된 걸 물어봤는데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입니까? 아니면 고심을 해서 고른 노래입니까?
4: 다 좋아하는 노래고요. 근데 고심해서

0: 골랐습니다. 곡을 한 100곡 정도 추려놓고 거기서 이제 추려서 나온 곡.
1: 추려서 둘 다 추렸는데 같은 노래가 들어갔어.
0: 그러니까요. 아, 그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2: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뭐.
0: 그건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1: 잘 그러면... 만들었어 워낙에. 맞아.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1: 그래 이 가사나 이런 거 보면은 딱 요즘 스타일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1: 투정 부리고 막 이런 느낌처럼 괜히 말하듯이 하는 거니까.
0: 그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김현철 선배님 가사 들이 되게 T 성향이에요. F가 아니라 계속 츤츤거리면서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뭔가 은근슬쩍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1: 이게 되게 고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태현이라는 그 시인 있잖아요. 아. 저랑 친한 형인데 이 곡을 썼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면서 현철 형이랑 가면서 대화하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0: 아 정말.
1: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때 기대됩니다. 안신혜 씨 버전의 왜 그래는 어떤지. 자, 얘기했던 우리 리메이크 앨범에 들어있는 안신 씨 라이브 한 곡을 이제 들어볼 텐데 바로 왜 그래를 해줄 건가요?
0: 네, 왜 그래 불러드리려고요.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무대로 모십니다. 자, 듣고 계신 우리 쏘다란 여러분들은 우리 안신혜 씨 리메이크 앨범 왜 그래 노래 어떤지 여러분들 들으면서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에 0750원, 김문자는 100원, 우리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왜 그래?

0: 잘한다. 좋다. 아, 좋은데? 어때요?
1: 아, 좋죠. 말할 게 있나요?
0: 네 왜 그래보다는 어때요?
1: 아, 저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2: 아,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로이킴만의 그 왜 그래도 있어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1: 진짜 왜 그래?
2: 아, 왜 그래?
0: 왜 그래? 아, 왜 그런데?
1: 뭐

0: 와뭐 이런 거였어.
1: 네. 이 박자예요?
0: 네, 이런
1: 거. 조금 느려. 아 여기는 아 왜 그래?
2: 왜
1: 그래? 무슨
2: 왜 그래?
1: 일 있었어? 뭐 이렇게. 어.
0: 이런 게 더 답답한 거 알죠? 아 왜 그래 이게 낫지?
1: 몰라
0: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몰라 왜 그러는 거야?
1: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었어?
0: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1: 여자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남자가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남녀 버전입니다. 집에 가고 막 이러죠. 와 못한 날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 이 앵콜 요청 금지 지금 얘기한 거 이 노래는 잠시 후에 기타 라이브로 직접
0: 아, 예, 짧게 불러드릴게요.
1: 불러준다고 네. 합니다. 예. 로이킴이 뭐 너튜브에서 커버해 봄,
0: 맞아요.
1: 미리 불러 봄 컨텐츠에서 리메이크를
0: 찍었죠. 네.
1: 옛사랑이 제일 많이 찍었다 그러던데 이상 찍은 300만에.
0: 맞아요. 옛사랑이 진짜 많았어요.
1: 남들도 맞아요. 모르게 좀 불러주세요.
0: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
1: 모르게 이거 불러.
0: 봤었죠.
1: 대박이에요 그거.
0: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1: 노래 잘하죠. 예. 예. 자 8690

0: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대한민국이 좀 외려 107.7
1: SBS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락
1: DJ도 웃고
2: 샤칼락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질라 고려 기파자 한총물 고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조강지처가 좋더라
3: 마법사 한번 불러보시죠 마법사
4: 아유 저는 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5: 불러주시면 단번에 달려갑니다
4: 이게 어쨌든 저를 보러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저만 보여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3: 그래 너무 혼자서 게스트, 다 하지마
4: 네 게스트 분들 있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3: 사회자는 안 필요해?
5: 매진 됐지 뭐예요
3: 어머머머 거봐
5: 그래서
3: 뭐 스탠딩이에요?
5: 아니요
3: 다 서있어 왜?
5: 다섯 제 그 부캐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1: 피할 드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삶은 달걀 한 두 알이라고요? 아우 아니 삶 뭐 코끼리도 엄청난 양의 풀을 먹는다고 하죠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양이었습니다 달걀 한두 알만 먹고 한 끼 식사 끝 할 정도면 다른 걸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을까도 싶어지네요 자 오늘도 음악 방송인데 먹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황제 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황보의 아리송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오프닝 끝나자마자 밖에 그 아까 주문한 와플이 좀 도착을 해가지고 씹다가 지금 이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까지 갔냐?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10개를 까가지고 네, 이 삶은 계란 10개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란 후라이 10개는 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계란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 사실인가요? 달걀 그거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똑같이 먹고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더 추가된 꼴이라고. 그냥 위만 늘어났군요. 이성화님, 삶은 달걀에 대한 모독입니다. 5개부터 배팅합시다. 이겁니다, 성화님. 이렇게 간장에다 찹찹찹 비벼가지고 밥에 삭삭 비벼 먹으면 그것도 일품이다. 0697님, 괜찮아요. 음악 방송인데 곧 모자 얘기로 도배가 될 거거든요.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옷 정리를 제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집에 있는. 늘 여러분께 파이팅을 드리는 우리 황제 파워,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이팅 하시라고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수학책 들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오랜만에 수학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수학책에 적혀있는 숫자가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0: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房间套啊。

안 갔다 뺐는데 이 정도면 하하 이창원 출제.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뭐든 좋습니다. 자 리스펙도 좋고요. 저런 거

강원영님 어서 오십시오. 김보람님, 김주혜님 입장. 진성환님 모자 밀어버린가요?

0: 이츠 이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접니다.
1: 네, 조롱과 칭찬을 모두 견뎌낸 바로 저, 가히 이츠미. 네, 이 노래 하려고 참 많이도 엮었네요. 굴비 엮듯이 아주 잘 엮었어요. 들을게요.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들고 있는 방디도 보이는데. 자, 오랜만에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책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 2번 4. 5분을 추첨해서 선물

0: 선생님, 아니 오늘부터 비가 온다던데 황제파워 김치전 생각에 주말 내내 설레었어. 대인님 끝까지 김치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김치전의 주인공은 누구? 8183님 피도 오고 막 걸리는 말통으로 준비됐습니다. 김치전
1: 컴온 좋았어.
0: 이럴수가, 진짜로 말통으로 막걸리를 준비하셨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집에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그 매실청 담그는 그거 있죠? 빨간색 뚜껑에다가 그 큰 통, 그걸로 지금 두 말통이 준비가 됐네요. 자, 오늘 김치전의 주인공 이러면 더욱더 기대돼버리지. Bad girl, but your man don't see that. 요즘은 나쁜 여자 전성 시대. 대한민국에서 김치전이 가장 맛있는 방송. 오늘 모자도 김치전 ST로 쓰고 왔습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어요. 밖에서 황제파 안 듣고 놀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이. 하신자님, 나연아님, 그리고 이윤지님 반갑습니다. 정정희님, 안기영님, 이세리님도 입장
2: 잘 부탁합니다.
0: 박예진님, 크크크크, 이런 DJ 정말 신선하네. 크크크크, 와플 뜯어먹다 오시다니. 예진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방송을 하면서 진정성을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100은 못 보여드린다고 장담하겠습니다. 하지만 근처까지는 제가 한번 황제 파워를 하는 동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모자가 현란해버리죠? 박은정님, 아침에 꽃시장 다녀왔는데 거기보다 더 화려한 빵디 모자.

0: 덤벼?
1: 앙!
0: 가만은 둬. 배재인이 그 어제 세차한 사람 나야 나. 특별한 문자네요. 자, 배재인님께 위로의 선물.

0: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꼭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꼭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꼭 치킨.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차례.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전희경님, 아, 나 6개월 만에 세차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루만 더 버텼으면 될 걸.

0: 응? 하루만 더 버텼으면. 지금 이제 거의 울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 하늘이 지금 현재 제 날씨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한 시간 이내 목동 비올 가능성 높다라고 떴고요. 어우 죄송합니다. 송화성님, 빵디 모자 그 옛날 파르페에 꽂아주는 우산 모양 같네요. 아주 그냥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박정은님, 오늘 빵디 패션을 AI에 넣고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세상의 모든 힘을 끌어모으려다가 힘겹게 실패한 영혼의 외침이래요. 건방지네요. 유료로 한 거 맞습니까? 무료 버전이죠? 유료로 다시 돌리세요. 아, 이게 정품 쓰시는 건가요? 정품 아니신 것 같은데. 얘가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실패를 논하니 AI야? 힙합을 알아? 그렇죠. 오늘 네 이거 번거지 모자라고 하죠. 이거 쓰고 왔더니 지금 뭐 이제 보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빨간색, 아 빨간색도 아니 핑크색에 네이비가 약간 들어간 뭔가 이걸 뭐라고 표현 우주 같은 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왔더니 네 문자 창에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조롱을 그냥 네 이 와중에 모자 이행시가 또 출발을 했습니다. 한 분이 혼자 모자 이행시와 홀로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7199님 뭐 모자 쓴 거니 자 어떻게 지내는 거야 7199님 뭐 뭐라 샤이마세 자 자맨나사이
1: 좋았어
0: 7199님 뭐 모팔모가 외칩니다 자
1: 자 강철검입니다
0: 네, 혼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또 소화해내신다는 게 이치 대단하고요. 말씀드린 순간 파르페에 꽂힌 우산이 또 사진이 도착을 했네요. 아 얼핏 보면 이거를 넓게 제 모자를 펴면 네, 네 이런 문자들이 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2부 노래방 사장님의 힌트를 듣고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태양 Live Past Die Slow

처진 아 면역력이 좀 떨어지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건강 이슈로 잠깐 목소리가 이런 점 죄송합니다. 이 네 코끼리가 3분 19초.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여성 지션 마이너랑 락. 그러니까 락을 부른 여성이네요. 여성 가수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너무 많은데. 8796님 노래방 사장님이 바뀌었네요. 아 여자 사장님이 오늘 삐번이셔가지고 남자 사장님 오셨는데 좀 건강 이슈가 아까 보니까 콧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9909님 사장님 술 드셨어요? 사장님 혀꼬임 원래 이제 애주가시기는 한데 당금주 쪽 엄청 좋아하시는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으시네. 자 2차 힌트 사장님 좀 쉬고 계시고요. 2차 힌트는 노래 아 제작진이 아 마법 융단을 영어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아 바로 나와버리네 한 분이. 자 이민정님 사장님 아픔 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콧물을 좀 많이 흘리셔가지고 지금 이 응급실로 지금 바로 보내셨고요. 자 결정적 힌트였습니다. 코러스에서 이렇게 멋진이라는 가사가 들렸고요. 이렇게 멋진 그리고 여성 락커 그리고 마법 용단 요거 세 개 합치면 딱 다시 시작하면 다 같이 불러버리죠. 자 방금 들으신 노래방 반주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이크를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트의 화이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눈치 노래방. 다들 눈치껏 정답 맞추셨습니까? 오늘 눈치 노래방에 등장한 반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이건가? 이거 아니죠? 잘못 나온 거죠? 다른 부분이요? 그렇죠, 이거죠.

0: 가사가 다 나오네.
1: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반주로 들어본 곡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습니다. 자우림의 최고 히트곡입니다. 최고 히트곡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곡이고요. 그리고 자우림이 2000년에 발표한 매직 카펫 라이드, 답답한 날에는 이 노래 부르면 속이 뻥 뚫립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 제껴보자고요. 우리 떼창 한번 가야죠. 김동주님, 남자 사장님이 혹시 캐니펀과 혈연관계신가요? 라고 해주셨지만 아닙니다. 캐니펀 캐시고, 네, 캐니펀 씨는 황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캐시입니다. 네. 김민아님, 자우리 매직카펫 라이드 우리 때 노래방 1순위였어요. 겁나 신나. 그 당시에 노래방 가면은 그 항상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곡,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 항상 자우림 노래는 진짜 막 몇 곡씩 들어있었어요. 오늘은 그 항상 제가 여성 노래를 부를 때 이 음을 낮춰가지고 이게 메가리가 없어서 오늘은 남성 키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특히나 불러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부를 줄 알았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키로. 자, 음악 주세요.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 이 멋진 밖에 멋진

0: 의 그 맛 어마어마하죠. 이 개성이. 아, 그분은 목소리는 진짜 거의 국보급이죠. 네, 특히 막 서문탁 씨도 그렇고 마야 씨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장님 소찬이 형님도. 오, 목소리들이 그냥 아주 음색이 어마어마하시다. 김현정 누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아, 여성 락커들 진짜 멋있습니다. 안지현님, 아우 짜란다 짜란다 빵디.
1: 좋았어.
0: 송하성님, 아니 왜 잘해? 크크크.
1: 좋았어.
0: 김동준님, 와 모자나 썼다고 박자를 가지고 놀아버리네. 이 모자랑 대체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박범준님, 캐니팡 씨는 K 그럼 BS랑 친척인가? K K 그리고 동 예, 같은 종친이죠. 네 종친이죠 종친. 네 그렇죠. 자 일단 아 이거 뭐 의식의 흐름 없이 예 이렇게 오는 문자들도 좋고 저의 개그를 다 받아주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 잘 부탁합니다.
0: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직 카펫 라이드를 맞춰주신 분들입니다. 3867님, 7539님, 임경현님, 정세교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번에도 노래방 반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퀴즈도 풀고 같이 노래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칠게요. 2부 끝곡 선미 박진영 When We Disco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0: 할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여친한테는 신경 못 써서 늘 미안했는데 앞으로 살면서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신청곡은 SG워너비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윤지현님의 신청곡 에스티 워너비 라라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뭐 우리 광원씨 동료기도 하면서 내 남편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네, 방송을 빌어서 비록 제 목소리지만 네, 사랑한다고 네, 이렇게 말해주시고 전달해주셔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냥 아, 이런 부부들이 참 대한민국에 참 많아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두 분도 근데 싸우긴 하시겠죠? 전혀 안 싸우실려나? 전 옛날부터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안 싸우는 부부가 있을까? 있긴 있겠죠? 김창욱 형님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랬는데 일단 아니 김창욱 형님이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저 아시아에 한 팀인가 두 팀 있다 그러던데 안 싸우는 부부. 예, 네, 그죠. 유럽 쪽에 한 팀 해가지고 지구에 세 팀 정도 있다고. 네, 그래도 우리 또 늘 또 희망을 네 번째 안 싸우는 커플이 항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네, 지현님 그리고 광원님, 네, 두 분 만나신 것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꽃길빔 싸드리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샤인머스켓도 네, 대박 나십시오. 꽃길빔.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3부. 야, 이 코너 진짜 오랜만이네요. 드라마나 영화의 오스트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 제가 전화드리면 다들 받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오스트 퀴즈 해보겠습니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자.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 와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20초 정도 힌트를 다 듣고 음악과 같이 나오는 저의 힌트를 다 듣고 제가 드리는 힌트를 다 들으시고 정답은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딱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이유는 네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20초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맞춰주세요. 자, 이 코너는 전화 받는 빵댕이뿐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빵댕이들을 만날지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큐. 자, 전화 받으시면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해제해 주시고요. 2시부터 6시까지 02로 가는 여보세요?
3: 네,
2: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네.
2: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자, 문제 네네. 나갑니다. 큐.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서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예비 영화감독 황동만과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는 영화사 직원 변은아가 각자의 가치를 찾아가는 드라마 내 친구 구교환이 주연. 자, 드라마 풀네임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줄임말 안 돼요. 정답은요?
3: 우리 모두 자신의 무가치한 거 싸고 있다.
2: 틀렸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였습니다. 슬픔은 여기까지. 와, 나 순간 정답인 줄 알았어요. 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네. 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너무 아깝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 파워예요.
4: 네.
2: 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 저 서울 사는 애들맘입니다.
2: 아, 애둘맘입니까? 애들맘입니까?
4: 네. 애둘이요.
2: 아, 애둘맘입니까?
4: 네.
2: 아, 셋째는 계획 없습니까?
4: 네, 없어요.
2: 네, 그럼 남편분은 이제 저기 정관 수술 하셨나요?
4: 아니요,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2: 아, 일단 아직은. 네. 아, 첫째, 둘째는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4: 남자, 여자요.
2: 같이 있습니까?
4: 아니요.
2: 아, 그렇군요.
4: 학교 가고 유치원 갔어요.
2: 아, 혼자 계시는군요.
4: 네.
2: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들으시고.
4: 네.
2: 자,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배종옥, 김상중 주연의 2007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로 미망인 이화영이 여고 동

0: 평창생 천사표 안에 김지수의 남편 홍준표와 불륜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지수의 언니 역할을 맡은 하유미의 찐 언니 연기와 홍준표의 감자 타령이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죠. 자, 정답은요?
1: 내 남자의 여자?
0: 성공! 야, 맞췄습니다! 소리 질러! 야, 이거 20년 전 드라마인데. 여보세요?
1: 네.
0: 아이들맘님.
1: 네.
0: 어, 이거 드라마 보셨습니까?
1: 아니요, 드라마 본 적은 없는데 네. 요즘에 이게 내 교양이다 이것 때문에
0: 아, 맞아요.
1: 많이 봐가지고.
0: 그게 하유미 씨 명대사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0: 와, 야,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1: 어, 대박.
0: 와, 문제 맞추셔가지고 선물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애들맘님, 우리 황제팡왕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1: 빵디 사랑해요.
0: 아유, 저도 덕분에 이렇게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야, 진짜 이거 뭐. 와, 20년 전 작품인데 여러분 이거를 또 단방에 맞춰버립니다. 자, 다음 방댕이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컴온!
2: 네, 8월 달에 장가가는 44살 남자입니다.
0: 어? 야, 이거 44살 8월에 장가를 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어, 예랑이군요.
2: 네, 예랑이에요.
0: 어머, 세상에.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제 한 세 달 남았네요. 한 두세 달?
2: 네. 87일 정도 남았습니다.
0: 아, 그래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얼떨떨해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서.
0: 아, 실감이 안 납니까?
2: 네.
0: 아, 예비 신부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 아, 86 호랑이 띠입니다.
0: 아, 86
2: 차이에요.
0: 호랑이 띠요?
2: 네.
0: 그 띠가 호랑이 띠면
2: 네.
0: 아, 진짜 호랑이 같은 기질이 좀 있나요?
2: 에, 좀 있어요.
0: 호랑이 띠가 아니어도 사실 있긴 있는데 호랑이 띠면은 아, 있군요. 언제 네. 그런 기질이 나옵니까?
2: 어, 말 안 들을 때요.
0: 아, 그럼 뭐. 혹시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2: 아직 안 했습니다.
0: 어?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저기 한번 메시지 한번 남겨볼까요? 다시 듣기로 들어도 되거든요.
2: 네.
0: 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부님께 한번 프로포즈 쓱 남겨보시죠. 큐!
2: 어,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하고의 결혼을 결심해주고 나를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평생 말 잘 들으면서 살게. 사랑한다.
0: 네. 어, 평생 말 잘 듣고 살게라고 거의 혼인 서약서를 네, 벌써. 자, 지금은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0: 퀴즈를 잘 풀고 혼수 마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2: 네,
0: 음악 주세요. 아득한 우주 한가운데 깨어난 중학교 과학교사 그레이스. 죽어가는 태양과 지구를 살릴 마지막 희망으로 우주에 오게 되는데 올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로 라이언 고슬링과 산드라 휠러가 주인공. 영화 마션 제작진이 만든 또 하나의 우주 영화입니다. 자, 이 작품의 이름은요?
2: 헤일메리.
0: 뭐라고요?
2: 헤일메리 아니에요?
0: 아, 아깝습니다. 프로젝트. 그렇다. 오늘은 정답을 반만 맞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었다. 찝찝하게 한 단어를 빼먹거나 정답을 반만 말한다거나 선물을 반 개만 줄 수도 없고. 슬픔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프로포즈
3: 바로 이렇게 전화 주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3: 아, 저는 제주도에서
0: 네.
3: 자유랑 결혼한 자유부인 장지연입니다.
0: 아, 자유랑 결혼을 하셨어요?
3: 예.
0: 야, 이게 제일 부럽다. 어?
3: 어.
0: 아, 자유 시간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3: 예?
0: 자유가 많으신가 봐요. 자유 시간이.
3: 예.

0: 바닷가
1: 자고 싶을 때 자고 청소 엄마 도와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0: 어, 그래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1: 아 숙박업 종사하세요.
0: 아 숙박업을
1: 예 어머나 운영하세요.
0: 운영을 하시고 아니 진짜 예. 이게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 뭐 뭐라고 안 합니까?
1: 뭐라고 안 하지 않아요. 맨날 요즘에 뭐라고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0: 네
1: 항상 지지해 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은
0: 네
1: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어 항상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0: 야 진짜 이거 무슨 전설로 만들었던 피터팬이랑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네. 퀴즈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시죠 우리 자유 부인님.
1: 아,
0: 자 갑니다. 음악 퀴즈, 주세요. 병구가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외계인이라는 외계인이라 믿는
2: ET
0: 뭐라고요?
2: ET
0: ET 틀렸습니다. 분명히 병구라는 주인공 이름을 얘기했는데 ET의 병구가 웬 말입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등장인물 이름 중에 병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유부인님 역시 문제도 힌트 다 듣고 풀으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이렇게 상품을 놓쳤던 것이었던 한 번만 더 것이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지구를 지켜라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빵댕이들 중에 보내주신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0515님, 0515님, 4243님, 황은수님, 봉기국님 축하드립니다! 자, 아, 이렇게 저희는 오스트 키즈 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끝곡입니다. 솔리드 해피 엔딩.

0: During days,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1: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소리질라!
2: 고려 깊어지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련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지나 입는 상복, 연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직 그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련은 그리움이 깊어 떠난 일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게 됐다고 해요. 무심히 쓰는 이 말 속엔 부모님을 잃은 사람의 애틋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갓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3: 자, 바람 한번 갈라봅시다.
4: 가르르 내 슬픈 사랑이
3: 김현정님 김치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두 개 얹어서 먹고 있지롱. 아, 연정님 지금 흥이 잔뜩으로 흘리는데 지금.
5: 네, 너무 맛있겠네요.
3: 나도 도전해야지. 혼자 또 헤매다 쓰러져
5: 가는 날 위해. 0729님 노래 때문에 마트 종료 코너 생선 코너에서 듣는 기분입니다. 들어주군요 0729님. 그렇군요 0729님. 정유 코너 생선 코너에서 듣는 기분이시군요.
3: 좋았어!
5: 표은경님 친구랑 야구장 가요. 고속도로라 피워도 괜찮죠? 워킹맘의 휴식타임. 그렇다면 은경님 오랜만에 워킹맘의 휴식타임이니깨니 누굴 응원하건 승리 힘 쏴드리겠습니다. 승리!

태준이니 퇴근하다가 신이가 나버렸다. 신나서 길 지나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조심. Come back! 집으로 Come back! 퇴근하고 집에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집에 가자! 9551님 자 펌프 댄스 두 가져. 84532 사장님 전 이만 갑니다. 집으로 컴백. 아주 잘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에게 걸리지 말고 소리 내지 않고 짐 싸세요.

A님, 컴백, 머리가 기억하는 발놀림. 하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금방 갔죠? 이츠 순삭 매직. 네, 아마 오늘 뭐 집안에서도 집안일 손에 잘 안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막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요.

0: 동네에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잘?
5: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0: 윤하, 빗소리, 박소현의 러브 게임. 화요일 첫 곡은 윤하 빗소리.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제 출근길에 비가 툭툭툭 떨어지더니 지금은 꽤 옵니다. 5145님, 오늘 날씨와 이 목소리 어쩌죠? 여기 제작진들 큰일 날 사람들이군요. 전혀 업무에 집중 못하게 하는 선곡입니다. 업무 끝내셔야죠. 이런 날은 이제 퇴근해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6863님, 인천은 폭우가 내린다네요. 폭우 내리는 곳도 꽤 있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햄, 치즈, 계란, 토스트가 됐네요. 7199님 너무 귀엽죠. 뭐 그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예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음식이 됩니다. 오늘의 영수증은 핑계를 곁들인 영수증 받아볼게요. 핑계가 말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죠. 뭐 이런 겁니다. 우울해서 빵 섰어요. 언니 친구가 남친 생겼대서 원피스 샀어요. 이런 거. 아내랑 싸우고 낚싯대 샀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아무 핑계나 오늘 또 비도 내리고 하는데 어떤 핑계든 좋습니다. 핑계를 곁들인 영수증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이 아이 한숨 황만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윤경태님 조금 우울하고 슬픈 화요일이네요.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사망자분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도 부디 완쾌하시길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낮에 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아, 비도 이렇게 내리고 이런 사고는 또 이렇게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가슴이 아파요. 예, 부상자분들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선수 한미통산 200승 달성해서 유니폼을 새로 사려고요. 99승 때 사고 아직 한 번도 안 샀으니 사도 되잖아요. 라는 글 주셨는데 이분께 선물 가고요. 김건모 핑계 나가요.

김건모 핑계. 오랜만에 듣죠? 오늘 핑계를 곁들인 영수증이어서 그래 10년 쓰세요. 2445님 결혼 한 달 남은 예비 신부인데요. 마라탕에 야채 가득 추가해서 야채만 먹으면

잘 안 찌겠지 하며 마라탕을 시켜 먹었어요. 웨딩 사진 뚱뚱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웨딩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들어간 게 영수증이 왔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제가 한 달을 먹어요. 야, 정말 이분. 그리고 여러분, 마라탕은 부어. 예, 살찌는 게 문제 아니라 이게 부어요. 근데 하나 좋은 이야기 해드리면 웨딩 사진은 보정이 쌉 가능해요. 완전 됩니다. 언제 다이어트를 맞추셔야 되냐면 본식하는 날. 그때는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 후에 용종 제거해서 힘들다고 하면 될 듯합니다. 나 용종을 제거해서 힘들어. 또 이성민님, 고향에서 장모님이 오십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몸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퍼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1: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 그때 어디선가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않았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듯 냄새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 뉴페이스다. 오늘 왔어요? 이곳에 와서 따라다니듯 그녀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녀와, 공부를 해도 그녀와, 나들이를 가도 그녀와. 저보다 연상이던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낯선 이곳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속으로 다 들켜버렸으니 어쩌면 좋을까 고민 끝에 답을 했습니다. 맞아. 나 누나 좋아해. 우리는 이어오던 우리의 인연은 결국 같은 한국 땅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봤던 영화 물랑루즈의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How wonderful life is now you're in the world. 그녀가 곁에 있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녀와 함께 발 딛는 이곳이 축복이라고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0: 유월송 이완 맥그리거 알레산드로 사피로 영화 무랑루즈 OST 중에서 오늘 이광영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월송 1986님 와 저도 2008년에 케언즈로 워킹홀리데이들 갔었어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내에게 잠시나마 그 시절에 우리 호주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그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호주에서 그 공부하시고 일한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 예.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프레스.
4: 뉴마움이 떴습니다.
5: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 미음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불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진기훈님 플립사랑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자, 박소연이 커플펄을 맞추자며 남친에게 애교 있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누나 남친 없어요. 거짓말, 빅뱅의 거짓말. 김시영님. 넌센스 퀴즈라고요, 여러분. 이게 넌센스. 제가 애인이 있나 없나 중요하지 않아요. 넌센스입니다. 0752님은 애인 있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이음미 애인 있어요. 예. 이거랑 남친 없어요? 누나는 거짓말. 아, 두 개 중에 뭐가 더 좀... 애인 있어요? 예. 0752님께 선물 갑니다. 8585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잭스키스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소연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는 퀴즈입니다. 밥을 안 먹겠다 그랬는데 엄마들은 왜 밥을 자꾸 푸시는 거야? 자, 엄마가 밥을 푸려고 하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0: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이겁니다. 7806님, 장정미님, 아프지 마요. 성경희님, 세 분께
1: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있습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워 FM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는 노래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간입니다. 저와 막내 작가가 허밍만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정답을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건상님, 막내 작가가 일주일 중 가장 힘든 시간, 오늘은 과연 어떤 악기가 나올까? 오늘 악기 안 나와요. 우리 오늘 악기 뺍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덕한님, 비도 오고 오늘 왠지 전설의 고향처럼 들릴 것 같다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악기 느낌은 아닌데 일단 예 악기 느낌 빼고 예 한번 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노래 오늘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 이제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악기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해볼게요. 요겁니다. 김혜리님 오늘 역대급 안 들려요. 비가 와가지고 더 안 들려요, 여러분. 0752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라뇨. 저도 괴로워요. 지금 힘들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기울이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든다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정답이 지금 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힌트송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힌트송 나갑니다.

0: power, the power, power, papalada.
1: 지디 파워였습니다. 힌트송이었어요. 둥글게 둥글게 이게 왔습니다. 파워 파워 이게 파워를 제가 해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죠? 아 이게 왔는데 이렇게 해드렸는데 있다 있다 있다요 이게 왔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어요. 3200님 있다 있다 있다요. 그리고 둥글게 둥글게 과계리님 오소리님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아, 김미수님이 It's me 오 아 이렇게 들렸을 수... 오 그거 후즈바리 땡피바리 후즈바리 이거 It's me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즈바리 소주바리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Who's your bias입니다. Who's your bias? 네 체가 누구야? I'm your bias. 내가 네 체야. It's me! 하고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수님 아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그리고 마그네틱으로 에트 매그네틱 이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한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사연아님 섭섭해요. 오정숙님 으르렁 으르렁 이게 있다 있다 있다요 이렇게 들으신 분이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비슷하게 또 들으셨네요. 그리고 삐리빠빠 삐리빠빠 예 0752님이 자 이 중에서 김미수님 오답이지만 선물 가고요. 바로 알죠 뭐 들으면 아 오늘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이 노래라는 거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 짜증내지 마시고 예 이 노래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찌끗찌끗찌끗해 여기를 해드린 거였어요. 예 하트브레이커 GD가 정답 예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답 찾느라 우리 솔방울들을 이제 편히 갑시다. 노래 제목이

왕사남 잘 됐잖아. 500만 넘었나? 천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퀴즈 잘 만들어졌죠. 천만이에요. 예, 정확히는 1688만 명입니다. 라고 고주연님이 정답과 함께 이렇게 정확한 수치도 보내주셨어요. 최애곡 천만이에요. 유선영님, 또 5416님 퇴근길에 아빠랑 퀴즈 같이 맞추고 있는데 잠이 확 깨네요. 너무 재밌네요 언니. 5416님. 이 퀴즈 출제자들의 그 아이디어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사남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천만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퀴즈 출제자 선물 가고요. 읽어드린 세 분께도 선물 갑니다. 어, 훗 하고 예, 500만은 애진작에 넘었는데 비웃으며 훗 소녀시대 훗 예, 3597님 오답으로 왔고요. 하이하이 500만보다 높다고 하이하이 예. 대박이야. 예, 대박이라며 김옥중님 9633님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대박이야. 500만 넘었나? 예, 대박이야를 보내주신 9633님께 선물 갑니다. 자, 이번에 2085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틴탑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틴탑. 이 곡은 노래 제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매번 첫째들이랑만 연애를 해왔던 박소연. 다시는 장남을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홍현이가 좋은 남자 있다며 소개시켜준다고 하자 박소연이 나는 이상하게 첫째들이랑은 잘 안 맞아. 그 남자 혹시 장남이니? 라고 묻자 홍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혹시 장남이니? 자, 홍현희의 대답은 계속 나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0: 0625님 추억의 틴탑. 예, 명곡 많았는데 보고 싶네요. 정답 보내주신 3597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혹시 장남이니? 섹시한 남자. 예, 홍현희 씨가 아니야. 섹시한 남자. 2480님이 스페이스 A 주셨고요. 혹시 장남이니?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2: 가격이

0: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3: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100g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딜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풍기 물기, 예, 머리끝에 물기, 예, 물기 아니고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2: 오레오레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6: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잘 적어두셨죠? 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목록을 적어두고 예, 하나씩 약간 게임의 스테이지를 하나씩 깨듯이 목록도 하나씩 깨는 것처럼 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예, 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영수를 듣고 계신가요? 실내인지 실외인지 완소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딘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작년 빨리 나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링겔 같은 것도 맞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도 택배를 자주 시키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4742님 화이팅! 네. 또 우리 9519님 비와서 운동 미루고 집에서 누워서 듣고 있어요. 비오는 날 운동 미루는 거 국룰 아닙니까? 라고 보내 장소는 어딘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혁의 이브.

이찬혁의 2부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은 어디서 듣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2569님, 어제 결혼 승낙 받으러 간다고 말한 완소입니다. 승낙 잘 받고 부모님과 데이트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웬디님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예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사랑스러운 또 커플이시다 보니 이렇게 또 부모님께서 만족하시고 또 그래 둘이 잘 살아라 또 이렇게 또 바로 또 승낙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백서연님 참치 된장찌개 만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랑 늦은

저녁 먹고 있어요. 완디는 오늘 저녁 뭐 먹었나요? 이라고 보내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어, 참치 된장찌개? 어, 근데 좀 저는 약간 참치 김치찌개 이런 거 들어봐도 된장찌개 참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처음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맛있겠다. 응. 집마다 다 다른 그런 된장찌개 김치찌개 레시피가 또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궁금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저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좀 촬영하고 왔었어서 계란 정도만 좀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김밥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김밥이에요. 김밥에 매운 소스를 좀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뿌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낙입니다. 그래서 김밥 두 줄을 지금 시켜놔서 라디오 끝나면 집 가서 그 김밥에 매운 소스를 적셔 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네. 우리 8290님 저는 무인라면 가게 와서 짜장라면을 먹으면 영스트리트 들어요. 매일 집에서 듣다가 라면 가게에서 들으니까 색다르고 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맛있겠다. 와, 무인 라면 가게? 무인 라면 가게? 우와, 어, 그냥 다 먹고 싶은데요, 라면? 근데 저는 짜장라면도 맛있겠지만, 그냥 기본, 약간 좀 매콤한 라면. 에, 승아나 뭐랬니? 매콤한 그런 라면에, 어, 김치.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기본. 예. 6933님 목포예요. 목포도 비가 겁나게 와보네요. 듣기만 하다 처음 보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지역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전국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은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메이드 바이 영스 우리 킹키씨 그리고 스페셜 해결사 박세미씨와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고민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Emotional Oranges said just like you.

0: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커져라 친환경.

0: 실제로 초당 옥수수의 당도는 15브릭스 이상, 10브릭스의 콜라보다 더 달다고 해요. 경상남도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초당 옥수수의 사이클은 한 달 남짓. 이후에는 찰옥수수가 바통을 이어받는데요. 초당 옥수수가 초여름의 신호라면 찰옥수수는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웬디의 영 스트리트.

0: 웬예영 씨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다 해결해버립니다. 왕해결 킹키.
2: 네, 안녕하세요. 미녀 개구먼 박쌤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 두 분 혹시 비 오는 날씨 좋아하세요?
1: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3: 네. 왜요?
1: 저는 이제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이제 해에서 얻는 그 에너지가 너무 큰 사람이라 비가 오면은 그 행동들을 못하게 돼서 약간 처지.
2: 박수채 기억하시면서 아주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0: 우리 박은재님께서 킹키님 더운 뒤 수영모자 벗어요. 비니도 잘 어울리는 킹키라고.
1: 이게 또 이제 수영모자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완디와 세미님 이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이제
0: 헤엄쳐 나와야 되니까. 네,
1: 그리고 그렇게 못했나봐요.
2: 약간 비꼬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1: 아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할 것을.
2: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준기님은
3: 세미님
2: 이 정도로 놀라셨을 거예요.
4: 27이신줄
2: 이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우리 킹키님이 세미님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좀 네. 맛이 줄었지만
1: 죄송합니다.
2: 엄청 놀라셨을 겁니다.
1: 아, 내용이 좋으니까요.
2: 내용이 맞아요. 내용이 진짜 좋고 그 정도로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애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웬일 실제로 보니까 돼버리는 거죠.
0: 그쵸, 그쵸.
2: 준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는 간단합니다. 뭐 매운 거를 좀 먹는다던가 맛있는 거를 먹는다던가.
2: 아, 맵기가 어느 정도 맵기예요? 뭐 불땡 볶음면?
0: 불땡
2: 아, 그 정도?
0: 그 소스를 전매를 먹어요.
1: 그거를 다 뿌려 드세요 저분이.
2: 아, 음식이에요? 뭔 음식에? 아, 진짜?
0: 좋아해서.
1: 적셔서
0: 그런 거 먹으면은 진짜 단순하게 기분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우리 이진민이 왔어요. 답변 하나 읽으세요.
1: 왔다.
2: 네. 아, 전문적인 그 문자가 온 거죠?
0: 네.
2: 제가 읽을게요.
0: 네?
2: 이진민님께서 기온이 떨어지고 날이 흐려지면 심리적으로도 다소 가라앉게 되는데 이때 통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1: 아니 장세정님, 비가 오면 관절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기압이 낮아져 관절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관절 조직이 팽창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2: 지금 기분 좋아졌나?
0: 하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하늘, 진짜 하늘, 그렇죠. 이런 하늘이, 이런 천장 말고
1: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턱을 든다 그것보다도.
2: 아, 그러면 내일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0: 그리고 뭔가 여기 스트레칭이 돼서 그런가?
2: 목에.
0: 여기가 목도 계속 아래 보면은
1: 맞아요.
0: 계속 뭉치고 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로 잡아당기면서 여기 스트레칭도 되고 그래서 그런가?
1: 지금 다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목 뒤로 이렇게 젖힐 때도 여러분
0: 조심하시면서
2: 적당히
0: 적당히 보시는 걸로. 문자 나가와 있는데 하나 부탁드릴게요.
2: 네, 사구칠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이분이 톡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만나면 되게 시큰둥해 보여서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0: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2: 설렜다 말았네요.
0: 그러니까요. 톡으로는 활발한데 실제로는 만나면 말이 그렇지 않은. 근데 저는 성격일 수도 있고
1: 저도
0: 생각이 들거든요.
2: 낯을 좀 많이 가리시는 그러니까요. 분은 원래 문자로는 본인 성격 나오는데
0: 맞아요.
2: 네, 실제로 만나서 그러니까
0: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2: 사귀어서 친해지면 돼요.
1: 맞아요.
2: 이게
1: 편해지면은 그게 만나도 다 나올
0: 나와.

0: 그 맞아. 유머와 센스가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1: 맞아. 대신 연애 초반에 조금 어색해가지고 힘들 텐데 실제로 사귀면서 친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2: 맞아요.
1: 저희도. 그러니까 딱 그렇게 지내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아유 맞아. 엄청 유머러스 할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장난 좀 섞어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톡에서는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왜 직접 얼굴 보면 이렇게 말도 많이 없으세요? 이렇게.
3: 그래서 저 별론가요? 하고 가버리시면요.
0: 아니면 더 뚝딱이시던지.
1: 아 그러면 더 뚝딱뚝딱 그렇게 돼요.
0: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만나서도 이제 톡으로 대화하는 거죠.
1: 앞에 있는데. 네,
0: 엄청 막 키키킥 많이 쓰고.
1: 그러면 저희 톡으로 대화할까요? 해서 계속 옆에서.
2: 없었던 걸로 할게요.
0: 네.
2: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 드리는 코너입니다.
0: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1: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후반의 회사원인데요. 올해 휴가 계획을 짜다가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겠다. 부모님께서 엄하셔서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성인이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슬쩍
1: 엄마 요즘 일도 너무 힘들고 이럴 때 해외에 혼자서
0: 혼자 뭐?
1: 아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하니
0: 뭔 여행은 여행이야. 꿈나라나 여행해.
2: 떠봤는데 역시나 강경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바영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혼자 해외여행 꼭 가보고 싶은데 부모님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나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
0: 네, 그러면 이제 앞뒤로 하루 이틀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거기를 혼자 조금 즐기다 오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지. 혼자 여행이겠네요. 그럼
0: 그렇죠. 일하는 김에 가니까
1: 너무 좋죠. 좋겠다.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여행이 하나 있는데 못했습니다.
2: 뭐예요?
1: 게스트하우스.
2: 와
1: 거기 가면
2: 새로운 분들 만나고
1: 맞아요 만나고 지금 제 아는 지인은 지금까지도 한 7, 8년 전에 만났던 게스트하우스 멤버들이랑 지금도 만나더라고요.
2: 와 신기해 신기해.
0: 낭만 있어.
1: 응 근데 아 이제는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민폐가 아닐까.
2: 에이 그게 어딨어요.
1: 너무 이모 에이, 20대 초반에 그래요?
2: 아까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1: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친해져 가야죠.
2: 얼마나 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1: 만약에 갔는데 욕먹으면 우리 아까 그 중기님이었나 그분을 탓하겠습니다.
0: 예. 근데 그럴 일 없어요.
2: 아, 네, 절대로. 진짜. 너무 재밌게 노실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여행 혼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0: 그러니까. 두 분도 없으시구나.
2: 네. 근데 언젠가 가보고 싶기는 해요. 나중에라도.
1: 맞아.
2: 이제 또 설득하는 방법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설득할 수 있을까? 근데 부모님이 워낙 또 엄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엄청 완강하시네.
1: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귀가 너무 뚫고 싶은데 네. 엄마 나 귀 뚫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미치자!
2: 맞아요.
1: 그냥 뚫고 와버렸어요.
0: 저질러버린다.
2: 저랑 똑같으시죠?
1: 이미 귀구멍에 구멍이 나버려.
2: 그러니까 뚫자마자 바로 뺀.
0: 그러면 바로 막혔겠네.
2: 그 정도로 이제 엄하신 집이셔서.
1: 네, 해외여행은 일단 출발해버리면 쫓아오지신 못하니까.
0: 근데 또 걱정이 많이 되시나봐요. 너무
2: 해외여행이니까.
1: 또 엄마가 또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리시면 또 안 되는데.
0: 그럼 곤란한데.
1: 나 괜찮다 하면 아니 그런 장난을 여러 번 치는 거지.
0: 그 장난 때문에 뒷목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1: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하지 말자.
2: 아니면은 해외여행.
0: 그것도 맞아요.
1: 정말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너무 어머니 눈치 보느라 맞아요. 아무 경험도 못하면 아우.
2: 저희가 이렇게 또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방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1: 같이 가자, 유니클로.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웬디의 영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세미 씨, 킹키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바영.
0: 우리 0343님께서 저는 가기 전날 비행기 숙박 다 예약해놓고 통보했었습니다. 형제가 저밖에 없어서 부모님이 좀 걱정이 많으셔서 그냥 질렀습니다. 오. 그 뒤로는 편해요.
2: 역시 질러야 되는군요.
3: 질러, 맞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나중에 그 팔에 손바닥만한 타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더니 그냥 뭐 허허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타투는 지금 다 지웠습니다.
0: 처음이 어려운 거군요.
3: 맞아요. 계속하다 보면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0: 처음이 어려운 것 같네요. 네, 3부에서는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럼 지소울의 멀리멀리 듣고 잠시 후에

0: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1: 집바이옴, 뉴바옴! 검사

0: 박창의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2: 근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4: 경험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킹키 씨?
5: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4: 그럼 킹키 쌤이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611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제 뾰루지 작게 해달라고 하나당 만원 준다고 거라고. 김키씨 하나 둘 셋.
5: 저기 5천원 없어요.
4: 마지막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저에게 식당이나 카페 적립을 본인 번호로 해달라는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왜 그걸 네 걸로 하라는 거야. 세미씨 하나 둘 셋.
6: 나 이제부터 적립할 거야.
4: 그럴 수도 있잖아. 잘못자면.
6: 아, 그 정도까지는 흉터 남을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하고 골문 아이들이잖아. 골문 아이들.
4: 하얗게 올라온 아이들.
6: 저는 막 힘줘서 짜진 않아요.
5: 톡톡 터뜨리기.
6: 네, 톡. 아, 터뜨리기.
4: 살짝만 건드려도 나오는 아이들.
6: 면봉을. 네. 아. 거의 다 이제 완전히 익은 친구들. 아이들.
5: 그렇구나.
6: 재밌습니다.
4: 어허. 그리고 아 맞아요. 이것도 사러 갔을 때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런 거 사러 갔던 거 봤는데 차라리 이런 거 선물해 주세요.
5: 그러네요.
4: 예. 만약에 진짜 잘 짜시는 누나분이 아니시라면. 에에에에. 근데 두 분 다 또 피부가 엄청 좋아요.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타고났다? 한마디를 했죠.
6: 아까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기침을 앞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빨대로 내 입에 들어갔던 음료가 밑으로 다시 빠지는 거를 좀 보여줘야
5: 된다. 네,
6: 그 안으로 들어간 거를. 그래서 저 양치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좀 커피를 첫 모금은 하기 싫겠지만 좀 덜어.
4: 저도
5: 먹습니다.
6: 저도요. 디카페인 맛있거든요.
4: 저도.
6: 아 근데 저는 그 하나 기억나는 어디 이게 체인 음료점인데. 네. 카페인데 거기에서 옛날 전전 남친이었나 전전전전 남친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4: 생각도 안 나. 어쩜 좋아.
6: 그 남자친구가 항상 먹던 레시피가 있었어요. 무슨 전 남친 토스트 마냐.
5: 아~
6: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하다.
4: 얼마나 맛있길래.
6: 맛있어요.
5: 아마 무슨 뭐 오트밀크 변경 휘핑크림 추가.
4: 그거래요. 하나 알려주세요.
6: 네.
4: 치즈폼 올려서 드시던 분.
6: 아 근데 유일하게 제가 차여가지고 연락 못해요. 그분한테는
5: 마음 아픈 레시피네요. 에이,
6: 내가 잤으면은 그래도 뭐 그것도 뻔뻔스럽지만 어떻게 해볼 텐데 자여가지고 미련 남아 보이잖아.
5: 안 되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6: 아유 안 먹어. 그냥 됐다. 야 시세에서 안 먹는다.
4: 아 귀여.
6: 민소매로 그냥 시원하게 드러내놔.
4: 자신감이죠 그냥.
6: 그냥 벗어버려요.
4: 다이어트 했다는 게 자신감.
5: 더위가 무섭지 않다. 저는 더위가 너무 싫어요. 벗는 거에 한계가 없잖아요. 아무리 벗어 제껴도 그러니까 결국 더운 그래. 거는 뭔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데 추위는 껴입으면 되는 거 같아.
4: 네, 돈 안 쓰고 정리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6: 정립을 하는 이유가 정립 안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이 번호 적는 게 좀 귀찮아서. 요새는 네. 정립이 쉽거든요.
4: 그쵸.
6: 010하고 내 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왜 안 해? 이 시간 아깝고 귀찮고 이래서 안 하는 거. 근데 굳이 얘 때문에 그래. 눌러야 되는 거라면 그냥 내 번호 누르고 말지.
4: 있을 것 같아요.
5: 그럼 뭔가 거기서 그래도 내 걸 해줘라고 할 맞아. 사람은 없을
4: 그럼요.
5: 거예요.
4: 맞아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킹께 한마디 함께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위로의 선물로 저희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그럼 메이드 바이 영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언니가 자꾸
7: 자기 혹시 라면 좋아해?
5: 그럼요. 라면 너무 좋아하죠.
7: 그래? 잘됐다. 아니 있잖아 집에 라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기 줄라고 회사에 이구지구 왔잖아. 내가 이거 가져가. 어차피 자기 차 가지고 다녀서 괜찮잖아.
5: 웬 라면이 이렇게 많아요?

0: 아, 근데 유통기한이 다 지났네요.
1: 아유, 진짜 뭐 몰라도 모른다. 유통기한 조금 지났고 괜찮아. 못 봐줘.
0: 아, 네.
1: 가져가, 가져가.
2: 이렇게 자꾸 유통기한 지난 간식, 화장품, 생필품 같은 걸 주세요. 아니,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얼굴 붉히기 싫어서 거절 못했는데 자꾸 그러시는데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뭐 좋아하지? 이거 가져가 가져가 생각해서 준 것처럼
1: 버리는 거면서
0: 그러니까
2: 그래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아니, 우리도 지난 거 먹잖아요. 아니,
0: 먹죠. 그럼 본인이 먹으면 되는데. 네.
1: 그러니까
0: 남한테 주는 게.
2: 근데 이런 거 뉴스에도 딱 많다고 들었거든요.
1: 최악.
2: 너무 최악이지 않아요?
1: 진짜로.
0: 너무 말도 안 되는.
2: 근데 이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진짜.
0: 아니 본인이 알아서 버리.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던 버리면 그쵸, 되는 건지 그거를 왜 남한테 주는지.
1: 그 정성도 대단한 것 같아.
0: 그러니까.
1: 나 같으면 그냥 어디 종량제에 바로 넣고 말.
2: 뜯진 않았다. 혹시 뭐 먹을래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0: 맞아.라고 맞아.
2: 그냥 펼치는 거야.
0: 차라리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2: 네. 그럼 저는 이거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 그럼 먹어도 되겠네 그럼 저는 가져올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내가
0: 맞아요.
2: 고를 수 있다면
0: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생각한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선물을 주고 자기 라면 좋아하지? 이거 내가 생각해서 가져왔잖아 했는데 유통기한 지나 있어
2: 아니면 말이라도 이거 기간 지난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 주고 나서 보니까 기간 지나 있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2: 파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거 깜빡하고 못 먹었는데 집에 있는데 전에 보니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이게 집에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1: 정성이 필요하네요
0: 그것도 좋고 저는 이런 거 어때요? 뭐 주시려고 하면은 저 괜찮아요 뭐든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번에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물건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1: 아니 근데 라면 좋아하잖아. 먹으면 되지. 하루에 3개씩만 먹어도 금방 먹겠지.
0: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라면도 너무 많이 쌓여있고 지금 집 정리가 아예 안 돼 있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요새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고 뭐를 뭐 쌓아놓거나 뭐 살려고 하지 않아요.
2: 아이고.
0: 지금 다 안 될 것 같아요.
2: 근데 좀 아쉽다. 오늘은 날 안 지난 귀한 꿀이었는데.
0: 그럼 어쩔 수 없죠.
2: 네. 그러니까요.
0: 뚜리
1: 심유영님이 받으실 때 큰 소리로 과장님 유통기한 지났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럼 창피해서 안 가지고
0: 저는 권지현님 저 비슷한 경험 있는데 어머 저 변비인데 감사해요 이랬더니 기분 나빠하시면서 다시는 안 주시더라고요
2: 이거 웃으면서 잘 감사해요까지 했으니까

0: 오늘도 완서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1: 옷이 진짜 미쳤더라고. 자주 입어서 늘어나거나 나중에 품절돼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사두려고.
0: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똑같이 똑같은 색깔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있는 옷을 또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디자인을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시의 Same Same Different.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16 여름이면 누구든지 둥지 냉면
3: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권유림님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우연히 듣게 된 완디의 부드럽고 달콤하고 활기찬 목소리에 빠져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비 많이 오는데 조심히 가시고 내일 또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제 목소리가 또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또 이렇게 활기차다고는 들어봤는데 이제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수 느끼한 거 아니죠 이거.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김유나 원슈타인의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0: 1747 한총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1: 10안에 방송계 입문한 거죠?
2: 그쵸. 뭐 방송계 입문이라긴 좀 거창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죠.
1: 네.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 그래도 재밌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1: 재밌죠.
2: 네. 예. 잘 맞아요.
1: 혹시 방송하다가 성덕 체험? 만나고 좀 신기했다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2: 성덕 체험이요? 저 예전에 그 시사회에 갔다가 박보검님 본 적 있거든요.
1: 야.
2: 제가 박보검님을 진짜 좋아해요.
1: 맞습니까?
2: 많이 했죠. 진짜 신기하게 저는 또 뭔가 그 광고를 맡으면 되게 몇 개 못 하는데 약간 2차 광고처럼
1: 하신 분 있고 이게 찌개 잘 만들면 진짜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게 됩니다.
2: 향 넘어가죠. 이게 또 염도가 있기 때문에 네.
1: 찌개를 잘 끓이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리의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찌개 국 잘 끓이는 것만큼
2: 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맛데이가 되고 정립이 됩니다. 안맛데이가 3주 누적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맛데이가 3주 누적되면 저에게 럭키 드로우로 랜덤 선물이 주어집니다.
1: 현재 맛데이 1주 정립돼 있고요. 안맛데이 3주 누적 때문에 조만간 릴스를 찍을 예정인데 릴스 추천을 여러분 해주시면 좋습니다.
2: 그래요. 네.
1: 오늘은 생방날이라서 릴스를 찍기가 좀 어렵고. 다 먹고 있네. 그럼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2: 제일 먹고 싶은 거요? 저 철이 아니긴 하지만 방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1: 회.
2: 네, 그런 거는 그 참치류는 철 뭐가 많다 했는데 중금속이 많대요.
1: 중금속이
2: 많아서 실제로 아이한테도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럼 참치캔도 안 드시고?
2: 그것도 일주일에 한 캔만 먹어라 하는 정도?
1: 그래요?
2: 네. 먹고 싶습니다.
1: 어쨌든 다음 겨울에는 이제

0: 엄마로서 또 그냥 먹을 수 있겠네요.
1: 그럼요.
0: 방어철이 당연하죠. 오면
1: 고주망태로 네. 지내고 싶어요.
0: 네, 네. 좋은 방어집 추천드리겠고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오늘 음식이면 그래도 좀 합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동안 안 맞았던 게 맞기도 하고 맞았던 게 잘 안 맞기도 하더라고요.
1: 요즘 취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0: 네.
1: 읽어볼게요. 정우영님. 라면 끓이려는데 계란이 집에 딱 한 개 남았어요. 근데 형제 간의 우애가 이 정도로 돈독할 수가 있다고요?
0: 장유유서인데. 예.
1: 댓글에 동생 예쁘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0: 예뻐도 동생인데.
1: 그러니까 예쁘면 뭐예요 동생이.
0: 계란 네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와. 그렇죠. 아니면 너굴땡을 주는 거죠.
1: 아.
0: 그럼 계란 안 넣는 거니까.
1: 그렇죠.
0: 너는 그 오동통한 거 끓여 먹어.
1: 넌 너굴땡 먹어. 혼술집은 분위기는 더 있겠지만 좀 더 비쌉니다. 저는 이거 바로 고를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혼술을 집에서 하느냐 혼술집에서 하느냐.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저보다 요즘 더 많이 먹는 지영 씨일 텐데.
1: 냠냠냠냠.
0: 예. 자, 지금 2대2거든요. 은근히 그죠? 안 맞는 부분도 있네요.
1: 그러게요.
0: 예, 입맛도 좀 바뀌었나 봐요.
1: 에이.
0: 제가 느끼한 거 하나 없이 술안주로 딱이에요.
1: 오, 조합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괜찮을 것 같네요. 8301님. 비빔면하고 치킨 같이 파는 맛집 많아요. 충주 중앙탑에는 비빔면 치킨거리가 있어요. 왕 맛있음. 역시 배디 맛잘알. 보세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1: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떡볶이 집에 놀러온다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주고 싶은데요. 사이드로는 평소에 달걀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왕 계란말이를 만들까요? 아니면 계란찜을 푸실푸실하게 만들까요? 삼겹살.
0: 와, 집에서 삼겹살 구워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좋은 친구인가 보다. 자, 왕 계란말이냐 계란찜이냐. 자, 뭘로 갈까요?
1: 해볼까요?
0: 고르셨습니까?
1: 네.
0: 네.
1: 이거 안 맞으면 좀 실망이에요.
0: 아, 실망이에요? 그래요. 저도 실망할 것 같아요.
1: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저도 이거는
1: 예. 포기할 수 없어요.
0: 하나, 둘, 셋. 계란찜!
1: 오! 아, 좀 그렇죠. 명예회복.
0: 젓가락으로는 삼겹살, 그렇죠. 숟가락으로는 계란찜.
1: 그러니까
0: 예, 이렇게
1: 삼겹살은 지할 말만 해라고 하시는데
0: 지할 말만 하고 아까 1부 끝날 때도 지할 말만 하고 그러니까 끊었다라고
1: 속이 시원하네요. 지할 예. 말만 해.
0: 재방송입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기름기가 많잖아요. 근데 계란말이도 생각보다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0: 네.
1: 그 두 가지는 좀 궁합이 안 맞습니다.
0: 그리고 계란말이는 이제 케찹이랑 먹는 게 저는 국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0: 예. 근데 케찹
1: 처음 들어봐요.
0: 예, 물론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먹어만 봤고요.
1: 헐. 그래요. 자,
0: 다음.
1: 김은화님. 냉동실 정리를 하다 보니 곱창김, 파래김, 김밥김 등등 김이 많더라고요. 얼른 먹어야 되는데 어떤 김 요리를 먼저 먹는 게 좋죠? 김을 달래장에 찍어서 먹을까요? 아니면 묵은지 김밥을 쌀까요?
0: 이거 뭐야? 뭐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괜찮네.
1: 그러니까요. 밥 반찬 대 달래장 대 김밥입니다.
0: 네. 냉동실에 검은 반도체가 잔뜩 있는 거 보니까 좋은 회사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검은 반.
0: 냉동실에 왜 이렇게 김이 많아?
1: 그러게요.
0: 뭘
1: 김은
0: 먹을까요?
1: 좀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0: 이거는 너무 밸런스가 예 세 가지가 다 좋아가지고.
1: 아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요리를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요리를 직접 하진 않으시니까 김밥을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밥은 냉동실 정리를 하다가 진짜 그 간단하게 맛있게 먹으려면 그냥 싹싹 구워가지고 들기름이 또 치트키거든요.
0: 그렇죠.
1: 그것만 해 먹으면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합니다.
0: 네, 먹기만 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김밥집을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네요.
1: 아 맞다.
0: 저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아본 사람이에요.
1: 맞네요.
0: 들어 있는 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1: 맛있긴 해요. 맞아요.
0: 맛있는 김에다가 묵은지든 뭐든 넣고 탁 이가 그 김밥을 끊고 들어갈 때
1: 그렇죠.
0: 느낌. 네.
1: 그러면 김밥집 해보셨으면 안 자르고도 먹어보셨어요?
0: 생으로? 아, 그냥 네. 그
1: 그냥 이렇게 우적우적이요.
0: 그럼요.
1: 네. 오, 네. 이게 은근히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0: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맛있죠.
1: 진짜요? 네.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0: 그걸 안 먹어봤다고요?
1: 네, 안 먹어봤어요. 웬만하면 안 먹어보지 않아요?
0: 캐대헌에서도 그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1: 근데 디저트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먹어요. 뭘 먹을까요? 짭조름한 치즈스콘? 아니면 빵은 달지 않지만 쫄깃한 호두 무화과 깜빠뉴?
0: 뭐야?
1: 저도 약간 읽으면서 엥? 밥 대신?
0: 카페 모카.
1: 카페.
0: 자, 깜빠뉴냐 스콘이냐? 하나, 둘, 셋! 스콘!
1: 깜빠뉴!
0: 오늘 음식 은근 안

0: 뭐 싸갖고 갈 거예요?
1: 어, 그래도 되죠. 어, 그 깜빠뉴도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짜 대왕만한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커팅해서도 많이 팝니다.
0: 어, 스콘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1: 아 근데 이렇게 드시면 몸에 진짜 안 좋은데, 그죠? 간식으로 드세요, 차라리.
0: 네.
1: 네.
0: 자, 다음.
1: 어, 수박 썰 줄 모르시죠?
0: 아니 알죠. 알죠.
1: 어, 근데 왜 커팅?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
3: 우리 돼지 포크.

라는 사연자분의 말을 듣고 조카가 나이가 무슨 맛이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 나이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 니꼴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아, 삼촌 나이가 무슨 맛이야 하면 더러운 맛이야. 육아 동지들,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한 맥주를 한 세네 잔 마셨대요. 애들 자는 동안에 이제 다 같이 나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 했는데, 야 이제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벌거랑 아 야 이제 진짜 힘들 일들이 정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할 수 있는

0: 어떡해요?
1: 그 존댓말 좀 써주실래요?
0: 네. 아, 알겠습니다. 좀 써주시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1: 뭐. 이게 또 공중파 라디오다 보니까.
0: 네. 아, 나
1: 저희가 청취율 1위여가지고.
0: 네. 어머, 죄송해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제가, 네. 네.
1: 어, 저랑 우희 씨는 일단 동갑이고, 예.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아마 우희 씨가 현영 씨가 착한 사람인가.
0: 아.
1: 그러니까 둘이 잘 맞는다는 건 그 벌구라고 벌구 아나?
0: 들어본 거
1: 그
0: 같아.
1: 아이언 같이 나왔을 어? 텐데 윤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0: 몇 번 가졌었죠 몇 번
1: 그랬나?
0: 응,
1: 근데
0: 옛날에.
1: 문제는 조현영도 술을 안 먹고 우희 씨도 술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만 계속 먹었던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아, 술자리지? 맞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네. 그리고 같이 라디오 하고 이런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 에이. 일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완전... 어 너무하네.
0: 아 너무하네 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어. 연도부터는 어. 칼같이 지키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기억이 오히려, 나는 게 뭐냐면
0: 오히려 먼저 자기 생일에도 내가 내일도 12시 땡하면 연락할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1: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생일이 다음 날이니까 제가 생일 파티를 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하고
0: 하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 얘 친구 보듯 반가워요. 우희님 오늘 방송도 화이팅.
1: 네. 임지연님이 어. 배우이 여신님 목소리 진짜 좋아요 라고 어,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우희씨랑 저랑 그 보지는 못해도 종종 연락을 되게 이상한 걸로 했었어. 제가 오, 제 기억에 그 남동생이 어? 랩한다고 막.
0: 아, 맞다 맞다. 와 나 진짜 기억력 진짜.
1: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봐줄 수 있냐고 이랬었어.
0: 맞아 맞아. 옌. 감사합니다. 저도 어? 네. 영화가 이거 개봉 찍을 때 어 영화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1: 그치.
0: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언제?

0: 싶다. 나는.
1: 그래서 딱 몇 시가 넘어가면 다 셧다운 해버리고. 아 근데 어쨌든 한국 팀에서 촬영을 한 거니까 별 다를 게 없구나.
0: 어. 달랐다라는 것은 이제 풍경과 그리고 촬영 그 공기와 또 해외니까 공기가 다르잖아요. 공기가 다르고
1: 얼마나 있었어요?
0: 아, 음식이 다르고 근데 그 쌀이 좀 우리나라 쌀이랑 다른
1: 날리는 쌀인가?
0: 네. 어.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1: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그때 홍대여서 너도 올래 이래서 처음 온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고 온 거야.
0: 근데 거기 우리 엄마가 왜 있지?
1: 근데 그러다가 뭐 지나가다 오셨나 아마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이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0: 맞아,
1: 있다가
0: 맞아.
1: 내가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게 사장님이 이제 그때 조현영 와 그리고 우이 씨 오하영 나 그리고 그때 아마 MIB 심스가 있었나 이럴 거야.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0: 기억력 대박이다.
1: 나한테 아 그게 아니라 그 거기 사장님이 갑자기 사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종이 하나를 갖고 온 거야.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다섯 명 다 누구한테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때 하영이가 제일 에이핑크가 잘 나갈 때니까 아 하영이요 이랬는데 아니요 아니요 딘딘 씨요 이래서 내가 어깨가 이렇게 빡 올라와서 봤냐 약간 이랬던
0: 아,
1: 기억이 나.
0: 이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 나 이게 기억이 나. 되게 뿌듯했었어 그때. 어.
0: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집합으로 이제 그때 모였던 인물들이 다 떠오른 거예요 그때.
1: 그때 기억이 나는 거야.
0: 어. 근데 그 우리 엄마 왜 있었지 나 진짜.
1: 어머님이 한번 여쭤봐.
0: 근데
1: 엄마 그때 왜 왔어요?
0: 기억은 나지 그때. 네. 엄마.
1: 근데 너... 어머니가 오래 안 계셨어요.
0: 맞아요.
1: 인사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해요.
0: 근처에 지나가다 들렸던 것 같아요.
1: 윤기님이 두 분 뭔가 오래 알고 만난 친구 같으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0: 그러네요. 그거 몇 년 전이야 진짜.
1: 그거가 오래됐지.
0: 14년?
1: 15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16년 5년 이렇게. 자 도착한 현상수배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00님이 톡 답장은 안 하면서 지금 SNS 릴스에 좋아요 누르고 있는 너. 그래 지금 너 현상수배 한다 진짜 답장해라 해주셨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0: 조금 기다려 주세요.

0: 네, 조금 얼마나 안 하셨을까?
1: 나는
0: 한 내용일지도.
1: 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업무적인 일이거나 이런데 좋아요 누르고 있으면 좀 잘못된 건데 그냥 사적 대화면은 좀 이런 건 넘어가도 되지
0: 맞아,
1: 않을까?
0: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난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
0: 어떤 거?
1: 나의 뭔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 진짜 애매하다. 이게 그냥 그 3,400원을 올려서, 그치 보통은
1: 올려서 보내죠.
0: 올려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하잖아요.
1: 저라면은 뭐라고는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그냥 이거를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놀리지 않을까?
0: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제 모임이나 그룹이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시다고 한다면 진짜 1원도 그냥
1: 1원까지
0: 그냥 그러니까 그 모임이 한 명이 막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막 근데 그 주장을 계속 한다 그러면 아 그래 이게 또
1: 완벽하게 배윤희님이 깨톡 정산으로 하면 1원까지도 체크가 된다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나는.
0: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시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러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시기를. 아 3,400원 때문에 뭐라 하기도 웃겨.
0: 근데 반대가 됐을 때 또 나는 막 아 이건데 이런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회비를 뭐 모으세요.
1: 차라리
0: 회비를 모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쓰시자.
1: 만약에 조현영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뭘 먹어. 그러면 내가 살게 그냥 이래요.
0: 우리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좀
0: 뭐 나눠서 하자 이런 거 없고 보통은 그렇게 하죠.
1: 근데 가끔 이러지잖아. 내가 두 번을 좀 좋은 걸 샀는데 얘는 김밥으로 대충 퉁치네 막 이럴 때도 있잖아.
0: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거는.
1: 아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서로 그냥 이렇게 암암리에 그냥 이해가 되는 관계면 괜찮은 것 같아.
0: 맞아요.
1: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현상수배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이 씨 추천곡인 크러쉬 노래인데 요거 왜 추천하시는지.
0: 저희 현상수배 영화에 또 로맨스가 있어요. 코미디지만 생각보다 그 진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1: 로맨스를 누구랑 해?
0: 저기 한번 저 보여주시겠어요? 가려져가지고 저랑도 로맨스가 이제 살짝 있고 레지나 레인과
1: 형이랑?
0: 예.
1: 어?
0: 그러니까 다른 로맨스예요. 그 저와의 로맨스와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
1: 아니야 저기, 하지마
0: 왜?
1: 아, 궁금해서 보게.
0: 아 네.
1: 로맨스가 아예 없는데?
0: 아예 있어요.
1: 아 그래?
0: 아, 네 그거는 이제 철구님의
1: 일단 노래를 나가는 동안 네네네. 한번 상의를 해보고 얘기를 해도 되는 선인지를. 네네. 네. 자 저희는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듣고 오셨고, 우이 씨랑 현준 선배님이 공조 수사람
1: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선배님과 나와의 나이 차이는 조금 이제 있지만은 그런 케미의 느낌이지 않을까. 어,
0: 극 중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
1: 나이를 정확히는
0: 공개를 그쵸? 하는 건 아니고.
1: 근데 이제
0: 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542님 문자 읽어주시죠.
1: 분명히 치킨 시킬 거니까 먹을 사람 말해라고 했는데 다들 안 먹는다더니 배달 오니까 슬금슬금 나와서 한 조각씩 먹은 동거인들 한 마리를 내쉬서 먹었더니 시식만 하고 끝난 느낌입니다. 한 입만 죄를 지은 우리 가족들 체포해 주세요. 아하.
0: 궁금한 게
1: 알죠 이거.
0: 어, 남동생 있죠.
1: 예.
0: 그러면 이 아이가 둘인 건가? 한 명 더 뭐 있어요? 삼남매요? 아니면
1: 저는 그냥... 남동생이 있고 어. 언니가 있는데 언니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어. 나서.
0: 그럼 삼남매네?
1: 그렇죠. 근데 저는 동생이랑만 거의 자랐죠. 어.
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시키면 좀 싸움이 나잖아요. 형제, 뭐 자매, 남매 그쵸. 이럴 때는.
1: 그렇죠. 예예가 아니고 라면. 라면이 이제 항상 제가 한 입만을 하니까 동생이 이제 끓이기 전에 확인을 해요.
0: 아, 먹을 이렇게. 거냐고.
1: 예, 이렇게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 나한테 어.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어, 어, 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어, 어. 한 세 번 정도 확인을 한
0: 다 죽일 듯이 나를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1: 아,
0: 정말
1: 다른 사람들한테.
0: 예. 네. 아... 근데 나는 정말 내 걸 줘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난 당연히 했던 건데 이제 알았죠. 아, 한 입만이 이게 되게 범법이구나. 어. 자, 이것 때문에 한번 이용기 씨랑 네. 프로그램 촬영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PC방 컨셉이었어요. 홍경이 라면을 끓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날 끝나고 회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한 1시간 있다 회식이야 우리가. 근데 갑자기 컵라면을 끓이겠대. 그래서 내가 어, 형 그러면 끓여서 나 한 입만 줘. 이랬어. 싫어. 그래서 아니 어차피 회식 가잖아. 아 싫어. 아 한 입만 줘라니까. 아 싫어. 아 한 입만 줘. 이래서 진짜 서운한 거야 내가.
1: 아, 그 한 입을 왜 안 주냐.
0: 그리고 홍경도 진짜 죽어도 주기 싫다 이렇게 된 거야. 어... 근데 그러다가 나도 결국 끓여서 한 입만 먹고 버렸어요 제가. 근데 아... 난 정말 한 입만 먹고 싶었던 거야 정말. 어.

0: 전 정말 한 입만 먹고 싶어요.
1: 어떻게 그게 되죠?
0: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게 방송이 나오고 이게 엄청 퍼진 거야.
1: 아.
0: 내가 한 입만 충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 진짜 너무 싫다 막 욕이 욕이 막.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아 이거 절대 이거 범법행위구나. 어, 한 입만은. 어.
1: 그 사람이 먹는 양이 있으니까.
0: 그치.
1: 한 입도 안 된다.
0: 근데 우린 그때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가서도 내가 계속 그랬어. 아니 왜 안 준 거야? 하면서. 아.
1: 고기도 한 점만.
0: 자 3597님 문자 읽어주시죠.
1: 네. 저는 저랑 연년생인 남동생을 현상수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3이던 시절 엄마께서 수험생한테 좋은 영양제를 사주셨는데요. 그 당시 고3 여친이랑 사귀던 남동생이 매일 제 영양제를 조금씩 몰래 가져가서 지 여친한테
0: 학생이니까 누나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켈빈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사실 중학생한테는 되게 고급 브랜드잖아. 근데 누나들은 그걸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나들 향수 갖다 여자친구 주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아요.
1: 와 근데
0: 저 강아지 그려진 브랜드? 아가땡? 그게 아, 꽤 비싸.
1: 점점
0: 그 목걸이가 있는데 그걸 누나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세 달을 이렇게 지켜봤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기념일에 내가 그걸 갖다 줬어요 여자친구를.
1: 아니 근데 이게 포장을 해서 갖다 줬어요? 왔을 때도 제가 안 나가니 그 이후로 맞아. 진짜 아, 맞네.
0: 그러다 종종 제가 어쨌든 동갑내기 친구들이 몇 명 없었으니까 그쵸. 그때 이제 야 우희야 뭐하니 뭐 한잔 할래 하면은 술 안 마실래 그치. 뭐 이러니까 아 그래 얘랑은 앞으로 그냥 종종 보게 생일 때나 연락하겠구나 이랬었죠.
1: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 아무튼 종종 보면 좋겠고
0: 요즘은 아무튼. 그래도 음주를 좀 하세요?
1: 아, 좀 나이 늦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살짝 이 향이 나는 거에 대한 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술자리 가서 막 소주 빡 이런 타입은 아니고 위스키 향을 좀 즐긴다거나
0: 그래서 뭐 어느 정도를 마시는데요?

0: 너무 좋고 뭐랄까 아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혹시?
1: 네네.
0: 아, 그 제가 맨날 그 위스키 한잔 하면서 돌려보는 뮤직비디오거든요. 너무 감성이고 아트적이고 아 이렇게 말하면 아 정말 되게 이렇게 감각 있고 예술적인 그런 곡이고 또요 이 시간대에
1: 어울리죠.
0: 맞는
1: 네.
0: 곡이지 않을까 싶어.
1: 이 노래를 틀고 위스키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0: 왜? 아 말하지 마세요.
1: 저는 앞에 띵띵띵띵 짜라짜라짜라 여기서 저는 이미 한 잔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속도가.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0: 뭐죠?
1: 곡곡
0: Feeder ball burst of Feeder.
1: 왜 이렇게 이모가냐? 왜 이렇게 웃기지? 영어 배우는 아, 이모 저, 느낌이에요.
0: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영어 수업하고 이번 달 이제 그 평가
1: 그 대한 외국인 분들 보시면 발음이 본인의 색이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문법도 다 막 틀리잖아.
0: 네.
1: 근데 다 이해가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우리는 뭔가 영어를 틀리면 안 된다는 아~ 강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어를 입 밖으로 잘 못 꺼내는 거예요.
0: 아~
1: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당연히 영어를
0: 잘 이렇게 좋게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그 원어민의 발음을 계속 들으면 그 발음으로 들어야 제가 그걸 그대로 뱉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근데 제가, 되게 좋은 발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0: 그러니까
1: 방금?
0: 제가 아직은 초급이라서 아. 네, 아직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이웃입니다. 그럼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브로콜리 넘어져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이웃이었습니다. 아, 참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거는 엄청난 복이라는 생각을 최근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공사가 있어서 좀 시끄럽다 보니까 앞집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집이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사시는데 저보다 동부이촌동에 사시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신 거고 그래서 저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제가 동부이촌동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따님이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여서 뭐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고 막 이래서 어쨌든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너무 시끄러웠어가지고 사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생일이어가지고 저녁에 보기로 해서 케이크 살 겸 하고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과일을 좀 사가지고 좀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과일 좀 사서 이제 딱 집에 가서 이제 딱 드리려고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막 짖으니까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라서 집에 들어와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누다가 아예 공사하면 당연히 소음 나고 하는 거 다 이해하지 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냐 그래서 아예 뭐 너무 늘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그랬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뭐 사는 데는 뭐 힘든 건 없죠 그래서 좀 몇몇 집이 좀 예민한 집들이 있는데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막 하시고 막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 집에서 거기서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막 진짜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오래오래 내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이다. 야, 진짜 세월이 야속하네요.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상반기에 뭘 했더라? 막 이런 자책도 하게 되고 후반

0: 이건 내 거.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건 내 거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박효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7살 우리 조카는요, 김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너무 찾으니까 언니가 적당히 주려는데 김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우리 조상님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기름에 소금인데 소금 안 하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아, 지금 군침이 도네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슈퍼주니어의 요리왕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자기야 많이 먹어.

이건의 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7902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희 집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생수병을 사 마셔요. 그래서 페트병 수거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개당 10원씩 적립이 되거든요. 재미가 쏠쏠해서 페트병이 보이면 주웠다가 넣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고 생활비도 모으고 최고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페트병 수거 자판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집도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물을 막 엄청 많이 마시진 않아서 저도 생수병으로 사 마시는데 야 페트병 수거 자판기가 있었군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재밌어요. 10원씩 적립이 된다라는 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괜히 가다가 길 가다가 그 쓰레기 페트병 막 있으면 죽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마일리지가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타일라의 Water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신정민님,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오늘은 손님들의 매너가 좋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진짜 저도 그 생각이 나요.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괜히 그 매너 좋으신 분들이 손님으로 오면은 제가 더 기분 좋고 막 더 챙겨드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막 무대할 때 만약에 우리 관객분들께서 되게 잘 호응해 주시고 하면요, 막 진짜 열심히 뛰게 되고, 저는 내향형 인간이라서 좀 에너지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뺏기는 편인데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오거든요. 진짜 이런 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정민님, 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실 때마다 진짜 매너 좋으신 분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7223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수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고민고민하다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려고요. 힘든 길 선택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용기 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원래 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도 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내가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난 것 자체가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223님 공부 파이팅입니다. 다음은요, 제가

이사 갈 때 정말 꼭 건조기를 사는 게 제 약간 이사의 목표입니다. 휴식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음악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기분이 그냥 그렇고 뭔가 이게 다 소음 같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그 라디오 듣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근을 하신대요. 진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프로젝트 딱 닥쳤을 때 야근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마치 제가 앨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야근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5736님 파이팅입니다. 제가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892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마리의 너의 이름은 맑음, 두 번째 곡 573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자라 라순의 러쉬 라이프, 세 번째 곡 서승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임재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란디, 이번 주말이 생일인데요. 며칠 전 여자친구랑 다투고 헤어져서 더 우울합니다. 생일을 혼자 보내려니 참. 란디의 축하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생일이 이번 주말인데 며칠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대요. 하, 진짜 아깝다. 너무 어떡해? 이 마음이 왜 하필 그때였을까? 아니, 여자친구분도 좀 우리 재미님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일 지나고 헤어져주지.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진짜 저는 생일에 약간 살짝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런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생일에 오히려 혼자 보내면 진짜 약간 우울을 끝까지 파는 약간 슬픈 상황을 만드는 좀 사람인데 우리 재미님께서 혼자 보낸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재미님 얼른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꼭 그 이 주말에 혼자 보내지 않게 좀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재밌게 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거 막 자존심 상해 노력 안 해 이랬다가 당일 되면은 진짜 좀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친구분들한테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민님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 재민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이 노래 가져왔어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정혜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뽑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차를 마트 주차장에서 긁었어요. 와, 너무 슬퍼요. 근데 이게 또 제 잘못이라 더 슬퍼요. 계속 스크래치 난 곳만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차를 딱 뽑았을 때 저는 두 달이 아니라 2주도 채 안 돼서 저희 집 앞에 기둥에서 긁었습니다, 차를. 근데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첫 차를 딱 뽑았을 때부터는 진짜 한 두세 번은 긁어야 운전 실력이 확 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시 고치면은 또 긁게 되면은 이게 돈만 날리니까 그냥 쌓아두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다니거든요. 그래서 혜성님, 아 내가 운전 실력이 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오랜만에 제 노래 갖고 왔는데요, 미라니의 램보라는 자동차 관련된 노래를 갖고 와봤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란이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란이 핑뮤직. 오늘은요, 너무 유명한 래퍼 드레이크의 새 앨범 아이스맨을 가져왔습니다. 야, 진짜 드레이크의 앨범이 나온 날요, 약간 그 음원 사이트 하나가 좀 락다운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인기 많고 팬이 많은 그런 래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스맨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두 곡 들을 건데요. 첫 번째 곡으로는 What Did I Miss?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Make Them Cry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For real. And this time, ask me to dig deep, I'll gladly explain it. Yeah. Ice.
1: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Ran to Atlanta, 두 번째 곡으로는 Dust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ATC 크립도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놓을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1: 산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TMI. 뜨거운 햇빛에

견딜 수 있어. 옆에서 누군가를 케어한다라는 게 이게 뭐 내 몸도 그렇지만은 특히 마음도 얼마나 좀 축 가라앉겠어요. 운동 프로그램 너무 잘 신청하신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기운도 좀 끌어올리시고 그 좋은 기운으로 또 아픈 분들에게도 진짜 놀랐어요. 찡디도 단톡방 실수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하나 한번 있어요.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인데 제 대학생 때 그 홍보대사를 했었거든요. 홍보대사 친구들이 다 있는 방이 있고 그럼 없거든요. 내 후배들 나 그렇게 못해줬나? 잠깐만, 무슨 후배들이 저를 용사로 기억을 해요? 후배들은 몰라요. 아, 여기 목동에서는 용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거기서 잠깐 그랬던 거지. 현진님 기분 너무 좋으셨겠다. 그리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엄승민님, 매일 아침을 징디와 함께 보낸 지도 100일이 넘었네요. 매번 출첵하지 않아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웃겨주세요. 징디와 펀펀 덕분에 웃음이 늘었어요. 징디 사랑해요. 사랑해요, 승민님. 승민. 네.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근데 이게 중성적인 이름이어서 많이 헷갈리네요. 근데 친구분들의 사랑이라면 아유, 저는 어떤 분이든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최승희님, 저는 신생아실 3교대 간호사인데 지금 데이 출근하려고 씻으면서 들어요. 모든 워킹맘 분들, 워킹 데디 분들 파이팅입니다. 참 아직도 너무 멋진 장면이, 그때 어디에 지진이 났었는데 이 신생아실 간호사분들이 이게 아이들 먼저 챙긴다고 막 몸으로 막 위를 덮고 아이들 챙기고, 그게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아마 승희님 비롯한 다른 간호사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겠죠? 앞으로도 우리 어린 친구들, 신생아 친구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역시 파이팅입니다. 8370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이인권의 Fun Today.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너무합니다 님이에요. 징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출근길에 상대방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 회사에 늦을 것 같아 부장님께 연락을 했죠. 자초지종 설명을 했더니 다짜고짜 한숨과 함께 화를 내시며 아 오늘 아침 회의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가겠다 죄송하다 했습니다. 아이 됐어 이미 다 끝내고 오면 뭐해. 알았으니까 천천히 와. 아니 갑작스러운 부하 직원의 부자에 부장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번 회의도 부장님께서 맡은 역할인데도 저한테

사회에 떠맡겨서 일이 꼬이게 된 걸 누구를 탓하시는지. 겉으로는 가족이니 형제니 얘기하지만 이럴 때마다 역시 직장 동료는 가족이 될 수 없음에 섭섭하다 못해 허탈감을 느낍니다. 부장님, 언젠가 부장님도 이런 일 똑같이 겪게 되시면 그때는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징디, 몸보다 마음이 다친 저에게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너무합니다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통은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우선 그 사람 몸 걱정하고 챙기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아, 참 그 부장님도 너무하신 분이고요. 너무합니다 님도 큰 사고는 아니었던 거죠? 몸은 괜찮으신 거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뭔가 좀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서글픔 같은 게 있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그냥 오만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장님에게는 정말 내 마음 쓸 필요 없다라는 게 이번 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됐네요. 이렇게 마음 다쳤을 때 여러분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루시드 폴의 너는 내 마음속에 남아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투데이가 아침을 활짝 깨우러 왔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과 좋은 노래 준비해놨어요. 두 시간 동안 함께 즐겨주세요. 회사, 집,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 짓게 만들었던 일상을 떠올리며 사연과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983님, 새벽에 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요. 가족들이 먹다가 남긴 치킨이 눈에 띄네요. 저는 어제 일찍 잠들어서 못 먹었거든요. 지금 먹을까 말까 10분째 고민 중입니다. 빨리 드셔야죠. 이거 가족들이 일부러 남긴 거예요. 그 10분, 고민을 10분째 하고 해서 10분이면은 이미 따뜻하게 데워서 식사 시작을 하셨어도 됐겠네. 지금 먹는 건 괜찮아요. 밤에 먹는 것만 살찌지. 얼른 챙겨 드세요. 2176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예요. 저는 김밥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덕분에 신나게 하루 시작을 합니다. 신청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꼭꼭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다녀왔죠. 아, 지난주였구나. 아, 제주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김밥이었어요. 제주가 김밥 맛있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궁금한 이야기 앱 꽃단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아이와이의 갑자기

아이와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6615 이선웅 이숙자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수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일어나셨나요?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볼게요. 9382님 이 노래 크크크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오늘은 제발 홈런 쳐주세요 하고 다 했어요. 머리만 오늘은 머리만 조금 예, 양해 부탁드려요. 이수정님 오늘 풀착장이시네요. 찡디

0: 3299님 비
1: 비밀인데 하 아니다
0: 뭔데요 3299님 뭔데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8684님 비 비타민 음료

번째 의뢰인은 이시은님이었고요. 눈썰미가 없어서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은님의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이상우님, 얼굴 기억 못하는 거 기억력 따끔. 야, 헷갈리면은 인사가 전 잘 안 나오더라고요. 7030님, 애인이랑 권태기가 없겠네요. 매일이 새롭잖아요. 그러네, 이게 매일매일 썸 타는 기분이 들겠네. 매일매일 떨리겠네. 703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 그냥 아는 척하기 쉬운 건 아니고 4270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요거 좋네요. 이은영님, 길에서 전남친 만나도 쿨하게 패스 가능. 그치, 이게 그냥 긴가민가 하거나 그냥 얼굴이 새로.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최현진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제가 많이 통통해서 그런지 요즘 땀도 많이 나고 갈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면 좋을 텐데 수박도 썰어 먹고 가끔은 캔맥주도 마십니다. 이거 그냥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보니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한 번은 기본으로 가고요. 새벽에만 두세 번은 갑니다. 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최현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갈증이 많아요.

물, 수박, 캔맥주를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는 모습 꽃단장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바로바로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6137님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를 실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13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614님 잠을 자주 깨다 보니 악몽 꿀 일은 없겠어요. 그러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밤에 수박 먹고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모턴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방혜정님이 역시 첫 곡 맛집. 아하, 요즘 출근할 때마다 첫 번째로 듣는 노래가 딱 나오다니요. 너무 좋아요. 아, 라디오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 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진짜 그게 첫 곡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어.

0: 우리 0157번이 안 그래도 지난 주말 가족끼리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 보양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개운했어요. 그 온천물이 유난히 또 개운하잖아요. 그 미끄덕 미끄덩 뽀더덕 뽀더덕 하죠. 딱 씻고 나오면 그죠. 좀 오래 탕 안에 있어서 그런가. 짧게 목욕하고 왜 2, 30분 대충 막 우다닥 하고 나오면 그래도 시원한데 이 온천은 오래 몸을 좀 이렇게 담그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김미나님도 미나님도 저도 여행 가면 찜질방에서 자고는 했는데 아,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사우나로 지지고 나면은 아, 자고 나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그 지금 SNS에 전국 온천 사우나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MZ들 사이에 사우나 여행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사우나 동호회면 단지 벌거벗고 이렇게 모이면은 약간 좀 내추럴하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남자는 목욕탕 가면서 친해지고 여자는 친해지고 나서 목욕탕에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그럴싸하죠. 아무튼 말하고 나니까 사우나도 싹 땡기네요. 그죠? 아 수안보 온천도 갔다 오고 있는데 나 온양 온천 몇 개 그림 그려놨거든. 온양 온천 한번 가려고. 광명역에서 천안 아산 내려 천안 아산역에서 온양역까지 전철 하나 타고 있더라고. 알아놨어 나도. 자 이렇게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험프데이 오늘 수요일 4부 직장인 탐구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비라민 바이타민 베이지씨와 직장인 핫브랜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함께 할 거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쑥 인절미 세트 세정 롤티슈 있고요. 문화 선물이네요. 6월 10일 개봉하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인데요. 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게 당신을 두렵게 하나요? 진실은 70억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진실일지 궁금한 저희가로도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고릴라 보이죠? 네 어떻게 보여요? 잘 보여요. 자, 너튜브를 보실 분들은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임이죠. 광고 쭉쭉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다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4: 기센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피
6: 퇴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케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건강엔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은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드저 토요일 내 맘이야 넘버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0: 박미진 씨 발바닥이나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등산 자세와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무릎 앞쪽 통증이 있다면 하산할 때 무릎 반동만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땐 보폭을 평소보다 절반 정도 줄이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또 엉덩이처럼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잇몸 질환 예방하고 싶다면 꾸준히 섭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뭐였다고요? 오데리였다고요. 아, 자 등산할 때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기까지 생겨서 너무 행복한 결혼과 신행을 겪고 있네요. 박미진, 김영민 행복하자. 매일 목소리 듣는 철업지에게 꼭 축하받고 싶네요. 매일 라디오를 듣는 친구에게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친구에게 먼저 말해서 너무 고맙고요. 미진 씨, 영민 씨. 아 너무 축하합니다. 지금 뭔가 다
1: 영빈 씨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어. 아주 나이스. 먼저 이기 아주 나이스 영빈. 영빈에게 드릴 선물은 메이야 김치 세트.
0: 김영빈 씨에게 오늘 김치 세트 드리면서 자 우리 어머님께서 이웃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며 뜨개질 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수세미를 뜨고 있는 사진이 붙여 있었어요. 그 알림판에 할머니 건강하세요, 수세미가 너무 예쁘네요 등등 이웃들의 메시지가 사진 옆에 빼곡하게 적혀있어서 마음이 훈훈해졌답니다.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신청합니다. 이 사연을 소개해놔도 뭔가 따뜻함이 진짜 가슴 밑에서 이야기 가볼게요. 우리 아파트 아까 자랑거리도 좋고요. 요런 소소한 분위기에 또 이웃들과 또 뭐 상추 나눠주고 뭐 등등등 이런 훈훈한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아는 무료. 첫 번째 철업성이죠.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아파트 APT 아파트 뮤직 스타트.
2: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받아서 줘야 되니까 씻어서 거기다 담아주고 했는데 요즘 워낙 뭐 포장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주고 받고 이렇게 되죠. 아유 우리 100일도 축하해요 7455번님. 좀 지났나요? 박지혜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두고 간 우산 하나에 비 오는 날 같이 쓰세요 라는 메모가 붙여있어요. 아, 아니 이 정도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밀대를 보고 어 제가 가줄게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냥 진짜 아까 쓸 가수도 있는데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백소영님 알아볼까요? 저도 둘째 아이가 100일이 돼서 아까 100일 얘기했더니 그치? 같은 동네 있는 이웃분들에게 떡을 돌렸어요. 100일 떡은 그...

0: 아닌가.
1: 네, 알겠습니다.
2: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원희 김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토스 서양 고전학자 김원희입니다.
2: 김희숙님이 딸이랑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대해서 토크를 하게 될 줄이야. 김원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거 가렸습니다. 아,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 공부를 예. 하면서 너무 좋아요.
3: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과 공감대 쌓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희숙님도 따님과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2: 교수님도 그러면 따님하고 이렇게 딸들하고 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수다 떨고 얘기를 하나요?
3: 예, 뭐 가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이렇게 방송 대본 하면 요거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미리 들려주고 반응을 봅니다.
2: 그럼 또 호기심 있게 듣는 거는 이거 꼭 책에 실어야 되겠다.
3: 예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는 그거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그러면 예, 그걸 잘 반영해서 또 재밌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2: 그럼 오늘도 저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오늘 주제는 뭘까요?
3: 무섭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퀴로스 왕과 대결을 벌였던 또 유명한 왕이 하나 있거든요. 크로이소스 왕인데 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스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
3: 크로이소스.
2: 크로이소스. 네. 페르시아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퀴로스 왕이었죠.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었는데 예, 예. 그러면 크로이소스는 누굴까요?
3: 예,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왕국을 강대국으로 발전시켰는데 동쪽으로부터 페르시아가 점점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이 리디아랑 국경지대까지 와가지고 결국 두 나라가 충돌할 위기에 직면했죠.
2: 네. 그러면 페르시아의 퀴로스가 자꾸 이제 확장을 해오니까 네. 아, 내 땅까지 자꾸 넘어오는 거 아니오. 자꾸 넘어오면 까만 안 두겠어. 크로이소스가 딱 봐도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네. 자기도 큰 나라인데 저쪽에서 점점 이렇게 오니까 네. 하지만 이 자신감에 넘쳐있던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랑 붙어서 이 퀴로스 왕을 꺾는다면 리디아를 동방의 최대 강국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야망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영험하다고 믿던 그리스의 그 델피의 아폴론 신전과 테베에 있는 이스메니오스의 그 아폴론 신전으로 엄청난 선물을 보내면서 신탁을 구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인들과 전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인가. 그리고 전쟁을 할 경우에는 다른 세력을 동맹국으로 맞이할.
2: 약간 좀 애매한데요.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벌인다면 자신이 승리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걸까요?
3: 예, 맞습니다. 이 크로이소스는 사실
2: 10초 후에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어땠을 것 같아요?
2: 어땠을 것 같다면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3: 페르시아 무너졌다. 화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크로이소스가 아주 신기하게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정말 교수님, 네. 정말 노래 가사처럼 비다.

0: 또 신화 속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연이.
1: 아 큐로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아폴론 하고 외치니까 비가 내려서 크로이소스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폴론 신이 왜 잘못된 신탁을 나한테 보내서 왜 나를 속인 건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좋다 가라. 그래가 그 왕의 이 우여곡절이 많은 그 인생을 보고 야 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처형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곁에 두고 정치적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오늘도 역시 교수님 따님이어도 아마 재밌었어 아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 볼까요?
1: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폴론의 신탁을 잘못 해석해서 페르시아의 퀴로스 왕과 전쟁을 벌인 리디아의 왕은 누구일까요?
0: 보기는요. 1번 크로이소스, 2번 바비큐소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조지 클루니를 닮은 김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Walk.

영락김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승철님이 1번 크로이소스, 김환희 교수님의 동굴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전있는 결론의 신화 이야기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몰입도도 짱 하셨고요. 자, 2743번님도 1번 크로이소스. 저는 오늘 한국인의 국민 소스 초고추장에 회 한 점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자, 1988 최금아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사마귀였죠. 박정은님, 광미용님, 3514님까지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부 마치고 3부 하시죠. 영철 본색이에요. 어떤 얘기일까요? 힌트는 피터.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 전담주치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능력개발 전담주치에는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위한 1:1 맞춤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복잡한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인은 산업인력공단 HRD4U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1: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7: 피터에게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느냐고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세어보지 않았다면서 자신에게 더 이상 나라라는 개념이 중요하지도 와 닿지도 않는다고 했다. 어린 시절 영국에서 자라 넓은 세상을 훨훨 돌아다니고 싶은 로망 한 번쯤 품어본 적 있지 않아?

0: 매일 아침
1: 아주 웃기고 진짜 웃긴 건 인정하죠. 우리 너무 재밌잖아요. 피터랑 이런 얘기를 참 못 나눈 게 오늘 좀 아쉽네요. 오면 당장 이제 여행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갈 텐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정도인 것 같고 유럽은
2: 또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머리에 거부하고 와가지고
3: 근데 Vidence가 똑같아요. 어. 맞아요. 그냥 그 단어를 헷갈려서 Providence 했는데 근거 중국 Vidence가 같은 끝 있는데 그 앞에
1: 그 앞에가 있어? Evidence 그쪽 그러면 Evidence
3: 와우
1: Evidence
3: 오케이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 것보다
1: 그렇죠 네. Photographic 네. Photographic 스펠링 한번 짚으시고
3: 네 Photographic Photographic
1: 그죠 우리 포토 사진의 포토 그다음 그래픽 디자인할 때 그 그래픽이에요 그죠 Photographic 그리고 네. 오늘 중요한 단어 Evidence 스펠링
3: Evidence 네 Providence 아니고 Evidence은 EVI
4: 하면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6: 델리미트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케어
7: 1577-1199 검색창에
8: 뿌리차 1호엔
9: 단체 티가 필요할 땐
10: 하이틴 입는 거야 하이틴 제티 행복한 순간마다 하이틴
11: 롯데리아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곳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1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김영철의 파워 FM 몇 부?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는 영단어 퀴즈 인증샷. 쉬운 듯 어렵지 않은 듯 하면서 Photographic Evidence. 오늘 정답 Evidence. Photographic, Photographic Evidence 외워주시고 한서원님이 E-V-I-D-E-N-C-E Evidence. 인증샷을 영어로 사진 증거? 라고 한마디 한다니 와 흥미롭네요. Chat evidence 남깁니다. Good. 8349번님도 evidence 여친과 통화하다가 일찍 잔다고 하면 인증샷 보내라고 하는데 자는 걸 어떻게 찍어 눈 감고 찍어 이렇게 찰칵. 1085 evidence 다리 길어보이게 바닥에 엎드려서 열정적으로 인증샷 찍어주는 우리 남편 최고 모두 쓰긴 점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직장인 탐구 생활로 돌아가 여러분 스테이트 내놓은 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0: 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20.8도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1, 2,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2: 직장인 탐구 생활.
1: 8993번님이 해너지 전 3년차 직장인인데요. 요즘 매일 회사까지 뛰어갑니다. 해너지도 러닝 하시나요? 어. 다음 아침 일어났는데 약간 쪄있는 것 같고.
2: 저도 러닝하면서 오히려 조금 살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1: 뛰기는 어디를 뛰어요? 달리기 코스는?
2: 저 요즘에는 경복궁을 두 바퀴 정도 뛰는데 경복궁 한 바퀴가 2.5km거든요. 두 바퀴 뛰면 딱 5km 정도 되더라고요.
1: 낮에 줄을 때는 밤에?
2: 아침에.
1: 밤에 한번 뛰어보세요. 안 예쁜 것 없는 혜진님과 자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 할 텐데 오늘의 트렌드는 뭐죠?
2: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직장인들이 결혼하지
1: 직장인으로 가야 돼.

0: 너 아닌데 왜 결혼을 못했지? 7030나 번호 아닌데 내가 7030 쓰나 했는데 그죠?
1: 아닌데?
0: 오늘 아마 저처럼 직장인 아니 우리 7030처럼 네. 난 직장인도 아닌데 왜 결혼 못했지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집중 트렌드가 직장인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또 프리랜서들도 그렇죠. 같이 들어주시고 그럼 혜지 씨 오늘 우리 뭐 해볼까요?
1: 오늘은 이미 결혼을 하신 유부남 유부녀 선배 철가루들에게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주제는 가난했지만 빛났던 나의 신혼일기입니다. 다양한 경험담을 또 받아보면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고민 중인 우리 미혼 철가루들에게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워.
1: 많이 속상하실 텐데.
2: 자, 병원 일도 잘하고 오시고. 아이고, 우리 또 배정아 씨가
1: 철없게

0: 아름다운 이 아침
1: 부끄럽구나. 어쨌든 나니님 네 마음에 쏙 든다니까 다행이고요. 김예나님께서 봉디 머리 잘라서 호응을 해주셔서 자르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염은 네 기르지 않을게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수염이 잘 자라지 않아요. 다행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챗베이커 I fall in love too easily.

0: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3: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1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이 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 괜찮은 하루야, 봉주.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